0: 아멘.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긴급전화공호의 두 번째 도전자 바로 모셔봅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성함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1: 네.
0: 혹시 어느 지역에 사시고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부산의 중앙교회를 섬기고 울산에 삽니다.
0: 울산에 사시는데 부산으로 직장이 있으신 거예요?
1: 네. 아, 직장은
0: 아,
1: 울산이고,
0: 직장이 울산이시고.
1: 네, 섬기는 교회는 중앙교회 부산입니다.
0: 어머, 그러면은 매주 이렇게 지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겠네요?
1: 네, 괜찮습니다.
0: 정말요? 원래 섬기시던 모교회라서 좀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건가요?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아, 저는 이제 간호사고요.
0: 네.
1: 그래서 퇴근을 하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0: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이트 근무 뭐 이런
1: 네,
0: 건가요?
1: 나이트
0: 아,
1: 근무입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친구 중에 간호사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1: 네.
0: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1: 네.
0: 퇴근길인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1: 괜찮습니다.
0: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1: 네.
0: 신앙생활 하신 지는 오래되셨을까요? 얼마나 되셨어요?
1: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였습니다.
0: 초등학교 3학년.
1: 네.
0: 오, 그때부터 혹시 좀 누가 교회를 데리고 가던가요?
1: 친정어머니.
0: 아, 어머니와 함께. 그럼 어머니께서는 원래 안 다니시다가 이제 또 누군가의
1: 그러진
0: 전도로?
1: 않고요.
0: 예.
1: 어머니는 원래 다니셨고,
0: 네.
1: 이제 저를 인도를 하셨죠.
0: 그렇군요.
1: 네.
0: 아, 어머니의 전도로 지금까지도 따님께서 이 신앙을 이어오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를 제가 드릴 건데, 좀 자신 있으신가요?
1: 아, 쉬운 걸로 주세요.
0: 아, 알겠습니다. 제가 쉬운 걸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문제인데, 자, 그럼 미리 이것만 살짝 여쭤볼게요. 찬송가가 좋으세요? 찬양이 좋으세요?
1: 제목이요?
0: 네. 이제 찬양 퀴즈도 있다 보니까, 네, 찬송가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그러면 쉬운 걸로 주실 거니까 찬송가 해볼까요?
0: 아, 찬송가.
1: 네.
0: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문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첫
1: 네.
0: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 총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 66권.
0: 66권 정답!
1: 네.
0: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가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를 살짝 부를 테니까 뒤에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 거룩한 불의 공로로
0: 정답! 이야, 잘
1: 감사합니다.
0: 맞추시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 자,
1: 네.
0: 마지막 문제 잘 들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어떤 단어인지 아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곳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고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때 그 성전을 오늘말로 이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주일마다 성도들이 향하는 곳,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은 무엇일까요?

0: 정답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세 문제 모두 맞히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성도님.
1: 네.
0: 네, 나름 센스 있었나요? 아, 쉬운 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살짝쿵 쉽게 해봤습니다.
1: 네.
0: 네, 너무너무 또 나이트 근무하고 또 오시는데 우리 간호사님 너무 네. 귀한 일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 드리면 안 되잖아요.
1: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아닙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 문제 다 맞추시고 저희가 이제 화장품 선물까지 드릴 예정인데 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기쁨을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아들요?
0: 아들?
1: 네.
0: 오, 아들이, 아, 큰아들.
1: 네.
0: 오,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서른요?
0: 서른, 그래요.
1: 네.
0: 오, 근데 네. 아드님이 서른이나 되세요? 전혀 네. 음성이 그런 느낌이 아니신데?
1: 아, 큰아들이라서.
0: 그래요. 네. 큰아들에게 좀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방송 통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1: 엄마 방송 켰다.
0: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좀 큰아들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으세요?
1: 네. 그 아들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네. 그 시험 치러 갔어요.
0: 무슨 시험이요?
1: 얘가 이제 찬양 쪽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노래 쪽으로 성악 쪽으로
0: 네.
1: 하는데 그 시험을 다른 나라에 이제 치러 갔어요. 그래서 잘 치고 오라고 하고 싶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 네. 어디? 뭐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쪽일까요?
1: 아, 독일요.
0: 아, 독일 가셨어요. 맞아요. 세상에. 네. 구텐탑. 네. 알겠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 한 달 뒤.
0: 네. 아, 한 달 뒤쯤에.
1: 네네.
0: 알겠습니다. 이야, 세상에 성악 시험을 보러 지금 먼 또 독일 땅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알았으니까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성도님, 제가 소망의 네. 기도도 진행하는데 소망의 네. 기도에서도 한번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1: 네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하죠.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큰아드님, 시험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세 문제 다 마치셨으니까 저희가 선물 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와, 세상에. 여러분. 정말 아들이 그냥 뭐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중간고사만 봐도 참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또 떨리세요. 근데 지금 야 독일로 성악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들으신 분들 다 기도하셔야 돼. 다 기도하시기로 저랑 약속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긴급전화 052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42번님, 생기발랄 목소리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침부터, 네, 좀, 속시끄럽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문자 참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콜 하시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왕년에 우등생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힘찬 한 주 보내라고 응원의 말씀을 또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과연 이렇게 수많은 분들 중에 오늘 긴급전화 052 마지막 도전자는 누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찬양한 곡 듣고 저는 마지막 도전자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딱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콜! 콜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전화를 랜덤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지는 찬양 강찬의 찬양입니다.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0: 아멘. 강찬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시고요. 오늘 긴급전화 052이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자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1: 아, 울산 북구에 사는 한수민이라고 합니다.
0: 북구에 사시는 한수민님.
1: 네.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를 좀 섬기고 계시나요?
1: 아, 울산 방어진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아, 방어진 제일교회.
1: 예.
0: 네, 아유, 우리 최영민 목사님 또 말씀도 너무 좋으신 그런 교회죠.
1: 너무 은혜로운 분이죠.
0: 아, 아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전화 먼저 드려서.

0: 것까지 좀 여쭤봤는데, 신앙생활 하신 지가 좀 오래되시진 않았다고 해요.
1: 네네.
0: 몇년 정도 되신 거죠?
1: 한, 횟수로는 4년, 만으로는 3년?
0: 아, 정말요?
1: 네.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참 어려워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막 시작하시는 그런 또 상황이신 것 같은데, 누가
1: 네네.
0: 교회를 좀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하던가요?
1: 오로지 저는 하나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도 교회 사모님이고 시동생들도 두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저희 보고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오로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0: 아멘. 그러면 혼자 그냥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1: 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시계를 보다가
0: 네, 아, 그렇군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1: 네네.
0: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고, 지금 횟수로 한 4년 정도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1: 네.
0: 이제 4년인 거지만, 앞으로 40년, 뭐, 더 길게, 막 100년, 계속, 네. 교회 다니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네. 저희가 이제 그 퀴즈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퀴즈 어떻게 좀잘 맞추실 자신 있으세요?
1: 사실 자신이 없어요.
0: 왜다 자신이 없으실까?
1: 한
0: 네.
1: 번씩 말씀을 너무 안 읽어서 게으름을
0: 말씀은.
1: 쳐서.
0: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쉽게 가려고, 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좀 난이도 쉬운 걸로 골라봤습니다. 자, 쉬운 문제들을 제가 잘 드리고, 또 힌트도 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문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나오죠. 남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아담.
0: 정답! 어유, 잘하시네요. 자, 두 번째는 찬양 퀴즈입니다. 자, 몇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계를 강타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1: 은혜, 은혜.
0: 아멘! 은혜! 정답입니다! 어유,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마지막 퀴즈만 남았어요. 마지막 퀴즈는 제가 설명하는 걸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삶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가서 드리는 그것, 무엇일까요?
1: 예배.
0: 정답입니다! 야, 전체 세 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거의 주워 먹기.
0: 아이, 주워 먹다뇨.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 한수민 성도님이신가요? 어떻게, 그, 직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1: 집사요. 집사.
0: 집사님.
1: 네.
0: 근데 벌써 이렇게 한 4년 정도 다니셨는데, 집사 직분을 또 이렇게 받으셨어요.
1: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혹시 어떤 좀 은혜가 있었는지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저희 집안은 솔직히 그뭐 모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모태 우상 집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8년 후인가 한번 아주 힘든 일을 그 우상적인 일을 겪었는데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거
0: 네.
1: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0: 아멘.
1: 해주셨는데
0: 네.
1: 그 뒤로 그 일이 절대적으로 안 일어나요.
0: 그래요.
1: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죠.
0: 아멘,
1: 죽은
0: 아멘.
1: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0: 아멘, 맞습니다. 그분이
1: 네.
0: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1: 아멘.
0: 맞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극동방송도 꾸준히 들으셨다고요.
1: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누가 추천하길래 그냥 전파 선교사로 활동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지만 매달 나가게 해놓으면서 항상 내가 힘들고 가끔 넘어지고 할 때마다 그 방송으로 위안을 많이 삼죠.
0: 정말요.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자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앞서서 잠시 해주셨었는데, 네,
1: 네.
0: 좀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하셨었는데, 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0: 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거는 좀 말하기가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지금 이제 자랑을 좀 하자면 공부를 잘해서 고려대를 보내놨어요.
0: 이야,
1: 근데,
0: 네.
1: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대요.
0: 아, 그래요.
1: 여자아이인데. 근데 뭐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딸아이도 분명히 난 사랑하실 거라고 믿어요.
0: 아멘. 당연하죠. 그럼요.
1: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난 보살펴 주신다고 믿어요.
0: 아멘. 그렇습니다. 네.
1: 그 아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부모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0: 아멘. 네.
1: 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 소망기도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망기도를 요즘은 못 들어요.
0: 네.
1: 근데 항상 하나님 함께 저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내 아이를 분명히 창조 질서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나는 지킬
0: 아멘.
1: 아이다.
0: 아멘. 맞아요. 그렇게 지키실 네. 거고 앞서서 전화 연결되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극동방송에 기도 제목 보냈던 거 응답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침 지금 네, 전화 연결이 됐는데 제가 지금 소망의 기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네, 네. 그 이제 따님 위해서 기도 제목 남겨주신 거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네.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집사님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을 또 잘 챙겨서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한수민 집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참 방송에서 정말 나누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셨을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다 아시죠?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네, 어떤 그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비단 이제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너무 전반에 퍼져 있는 이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말 기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꼭 네, 오늘 함께 도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대적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또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5972번님께서는 친정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밥도 못 드시고 온몸에 발진이 나서 의식도 흐릿하고 고생하고 계신다며 구원을 위한 기도부터 부탁하셨고 어머니께서도 뇌출혈로 회복 중이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그럴 때 꼭 울산 극동방송을 기억을 해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있는 이유 아까 퀴즈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모르는 분들에게 저희가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네, 그런 말씀으로 이 방송을 맺게 됐네요. 정말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애청해 주시고 또 문자 참여 많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학자 이 헬무트 틸리케 교수님은 모든 희망을 잃고 빈 틀터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배울 수 있다라는 참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잃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모든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사랑에 반응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잃게 됨으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을 배우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또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 2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 룻기 저자가 아주 특이하게 먼저 1절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특이한 구조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제 실패해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앞서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았음을 룻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완벽한 회복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의 전부이다 할 만큼 완벽한 회복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셨는데 나오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더더욱 룻은 더 모르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의 그 제도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예비됐다는 것을 더더욱 모른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형제를 대신하여 자기 일가의 재산과 가족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는 기업 물을 자다. 참 아주 특이한 그 단어인데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미 집에 이 무너진 나오미 집을 회복할 자는 바로 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나오미 가정의 회복

회복자인데 하나님은 완벽한 회복자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아미 가정에 이미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게 된 우리 인생들의 완벽한 회복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2장 1절에 소개된 이 보아스이신데,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 이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아주 또 인품도 탁월한 이 보아스를 예비하셨는데, 그 보아스가 예수님이신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죠. 완벽한 회복자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보아스를 예비해놨는데 아직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몰랐고 더더욱 룻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보아스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런 이 축복의 연속의 사건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룻의 믿음, 참 나오미보다도 더 보아스에 대해서 모르는 이 룻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룻의 이 믿음이 참 귀한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참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이 방식이 어떠한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먼저는 믿음은 주어진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궁리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삭 줍기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소의 그 긍휼의 제도인데, 이것을 나오미에게 이제 듣고 그녀는 이삭 줍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궁리를 하는 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은 죽을 궁리를 하기보다 살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죽는 것보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삶이 중요하고 축복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태도와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이 오면 죽을 궁리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태도인데,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를 보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죽었으면 좋았는데, 광야에서 뭐 죽었든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칼에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에게 죽게 하는가? 자, 여러분, 그 앞에 표현 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뭐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으면 좋게. 이게 불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미래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려고 할 때는 아, 과거가 좋았다고. 과거에 딱 깨끗하게 죽었으면 좋았다고. 자, 이게 여러분 불신앙의 태도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살궁리를 한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산다는 거예요. 왜? 이삭 죽기도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긍휼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 이거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와 과부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일에 대해서,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하면 월급이 작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정을 별로 안 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일 외에는 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장을 다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귀한, 특별히 작은 일이 소중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너무 이거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늘 불평하면서 더 큰 일을 안 주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받는 소득이 전부가 아니고, 앞에 여러분 이 룻이 지금 이삭을 죽고 있지만 1절에 보아스를 예비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삭 죽는 태도를 보고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룻의 생계를 다 책임지는 회복자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다 우리의 그 작은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룻의 아주 귀한 믿음은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자, 쉽게 풀이하면 내가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정말 친절한 만남, 사람과의 만남, 이걸 지금 기대하는 이 룻입니다. 참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특징이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낳아서 석 달 동안 기르잖아요. 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주 좋은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이건 강물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서 동시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갈상자의 아이를 넣어서 거기에다 역청을 칠해서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 선한 기대에 따라서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만남, 룻은 아주 친절한 밭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좋은 밭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밭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룻의 기대대로 룻은 최고로 친절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밭에 갔는데 최고의 친절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룻의 저자는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룻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 룻이 기대한 대로, 믿음으로 기대한 대로 친절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마침 이렇게 됩니다. 딱 그 보아스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옵니다. 얼마나 보아스가 친절한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와서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정말 친절한 주인이었습니다. 이 친절하다는 건 아주 매너가 있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참 여러분 남편도 이런 남편 만나는 분들은 복이에요. 최고 복입니다. 이 좋은 남편, 친절하다, 이거는 아주 인격적이고 배려를 하고 사랑하고 이로 인해서 룻이 성장하는 거예요. 조성.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잘못되면 막 망가지고 은사가 발견되지 않고 더 줄어들고 좁아들은 그런 만남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성도들 그 보면 남편을 잘 만나서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표현하기를 정말 피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교회를 흠도 티도 없이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만드신 분이 교회의 여러분 그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예수님 통해서 성장되고 자라고 이렇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남편이 좀 부족해도 이해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탁월한 만남이죠. 이 친절한 만남.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해 줄 때 좋은 직장 가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그것도 아주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아주 인격적인 만남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상처를 안 줍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과부고 가난한데도 얼마나 보아스가 룻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로 인해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다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참 너무너무 멋진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만남을 룻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참 큰 은혜이죠.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룻의 또 귀한 믿음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믿음의 여인 이 룻의 아주 귀한 신앙의 태도는 부지런함입니다. 그 이삭을 줬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아스 밭에 하인들이 인정을 하고 주목을 합니다. 아,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주 부지런하다고 그들이 이미 마음에 다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맡겨진 일에 부지런한 분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자, 하인들이 이 룻을 인정합니다. 자, 룻의 이 부지런함. 자, 믿음을 가진 룻의 부지런함. 아주 귀한데, 먼저는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여기지 않으면 절대 부지런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공부가 가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공부 좀 덜 하시는 분들은 공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알기까지는 열심히 안 합니다. 자, 이삭 죽기. 이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직 이거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 열심히 설교 준비하죠. 밤새도록 준비하죠. 여러분들은 교회의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면 열심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감당한대. 그러나 모르면 여러분 이 직분 열심히 부지런히 안 합니다. 자, 우리 직장, 요즘에 여러분 성과금 제도로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은퇴하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물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면 보아스가 전부이면, 자, 예수님이 전부이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일을 정말 부지런히 하는 거죠. 정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이건 선교적 차원입니다. 이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만 먹고 살면 부진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선교적 차원입니다. 자, 교회가 여러분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왜 새벽을 깨우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열방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인도네시아, 뭐 여러분 필리핀, 뭐 미국, 뭐 요즘은 계속 아프리카 기도하죠. 왜? 영적인 굶주림. 이게 나 혼자 예수 믿고 만족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굶주린 이웃들이 있거든요. 지금 루스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서라도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전해야 여러분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부지런함, 이건 적당하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은 보아스 밭에서의 부지런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루스는 보아스 밭에서의 부지런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함을 본 보아스는 파격적인 축복을 제안을 합니다. 파격적인 복을 줍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나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온 것을 마실 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 밭에서만 있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 밭에서 최선을 다한 부지런함입니다. 이 보아스 밭에서의 다른 신약적인 표현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부지런함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밖에서 부지런하게 되면 탐욕이 생기고 일 중독이 됩니다. 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일 없으면 손 뜹니다. 일이 없으면 여러분 자유를 못 누립니다. 일 중독자, 예수를 떠나면 여러분 탐욕이 이삭이 목적이 됩니다. 밤새도록 이삭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보아스 밭에서의 부지런함은 탐욕을 이겨내고 자유하고 일 중독을 피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 더 많죠. 우리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양식을 구하겠다. 이건 탐욕입니다. 더 망가집니다. 나중에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 밭에서의 부지런함이 복이지 그 밭을 떠나면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세상에 살다가 마귀의 유혹에 걸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일 중독입니다. 다 망가집니다. 건강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모든 양식을 예비해 놓고 모든 회복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거하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거기에 또 소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다 축복하십니다. 자녀들 교육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있잖아요.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루스에게 보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0: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축복. 주일은 걱정하면 안 돼.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 지금 사업 걱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주님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내다 주일날 아 그렇죠.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내 소출도 주님이 책임지죠.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복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게 복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다 채워져 보아스 밭에서 예, 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잃습니다. 얻는 것 같아도 잃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루스의 믿음은 은혜 받은 후에 더 깊은 겸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아주 결정적인 겸손에 이제 보아스가 루스의 믿음을 이제 12절 13절에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이제야 너가 정말 시모에게 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여종이구나. 겸손을 보고 그냥 듣는 거로만 인정하지 않고 겸손을 보고 루스에게 축복을 12절 13절에 축복을 부어줍니다. 보아스가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남편이 되어주죠. 은혜 받은 후에 겸손이 더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보아스를 알았거든요. 보아스의 사랑을 더 경험했거든요. 자,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겸손해야 된 이유는 예수를 더 알았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면, 보아스를 경험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룻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아스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더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은 겸손합니다. 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더 그분의 친절함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생긴 것처럼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문장을 보게 됐어요. 은혜는 우리의 충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실함에 대한 선물입니다. 아멘. 이 글을 보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잘 보여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충실하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실 은혜도 지금 달라고 한번 간절히 매달려보세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신실하고 충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정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은영의 힘찬 찬양으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내 힘으로 버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요, 잘해주겠다고 해놓고도 바쁘면 잊어버리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은 정말 다르시죠.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도, 또 눈물로 기도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기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실하신, 인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크기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믿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가장 좋은 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먼저 불러봤고요. 또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최명자의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고백했습니다. 5821번님, 날마다 하나님께 주여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거창한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고 있다고 주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어요. 4512번님도요.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요즘은 힘든 나날들도 있는데 오늘 또 방송을 들으면서 괜히 또 하나님 덕분에 더 든든해졌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던 날들을 떠올려 보니까요. 다시 감사가 됩니다. 다시 은혜로 은혜 장사 해보겠다고 다짐의 문자 주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날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를 또 보게 되죠. 그것들을 기억해보면서 감사로 또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 주시기를, 네, 계속해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8479번님이요. 우리의 신랑 또한 예수님 만나서 이 귀한 기쁨 누리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 또 가족되고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라고 0231번님 주시면서 힘든 일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라면서 장애 아들을 둔 엄마라고 소개를 주셨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의 생활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날마다 파이팅입니다. 아멘. 네, 아 멋지십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고 계신데 아마 그 에너지, 그 긍정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요. 가족들도 다 느끼고 주변 분들도 느끼고 그것이 또 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5463번님 아름다운 기도네요.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7번님도 항상 찬양 들으며 말씀 들으며 오갈 수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방송에 감사드린다고. 네,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계시니 마음이 아주 푸근하고 든든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 같이 할게요.

관심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마음에 꼭꼭 담아보시고요.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그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 사랑 덕분에 받는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더 파이팅! 힘내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주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준비한 특별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암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고 뭐 때문에 사는 걸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에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법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차고 넘치는 것이 먹을 것입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이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제가 꼭 작년 이맘때 사고로 인하여서 한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세 번씩이나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이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성경 시편 31편 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떠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힘든 병상에서 치료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그 행복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4일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설령 이 땅에 희망이 있어도 끝까지 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 희망이라고 여겼던 자녀도 재산도 집도 건강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천국 간다는 희망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셋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서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0: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술의 도움으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을 줄 몰라도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선인장은 줄기 안에 물을 저장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겉은 거칠고 메말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위한 물을 품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끔 사막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음도 메마르고 사람의 위로도 닿지 않고 정말 견디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날들이 있죠.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은혜를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영혼에 스며들 때 우리는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되겠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생명수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0: 목사님께서 지난주 맹장 수술을 또 이렇게 하셨다고.
1: 요즘 충수염이라고, 이제
0: 네.
1: 맹장이 충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수염 수술을 했습니다.
0: 제가 쉬시라고 했는데, 목사님 소망의 기도 꼭 나오셔야 된다고 또 발걸음 해주셨어요.
1: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저도 오늘 힘을 내서 열심히
1: 아멘.
0: 이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지금도 기도 제목이 문자창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가장 앞서서 이 시간 모든 청취자분들과 방송 가족분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시작 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또한 모든 청취자와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0: 아멘.
1: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할
0: 아멘.
1: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0: 아멘.
1: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요, 이 시간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적으실 때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0: 아멘. 신델라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의 그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이분은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문자를 주셨는데요, 목사님. 네, 너무 그날 기도 제목이 많아서 차마다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1091번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힘을 많이 주시는데요. 무료급식을 통해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 75되신 여성 수급자 최성도님, 믿음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집 앞까지 차를 태우러 가도 늘 불평이고요. 집에 달지 않은 식혜와 음식을 갖다 드려도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고 짜증내고, 또 자녀는 교도소에 갔다 와서 생활비를 수급비 받은 데서 절반도 넘게 가져가고요. 지금 딸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최성도님, 아드님, 따님, 예수님 잘 믿고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함께 사시는 분 박집사님께서 또이 모든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가족관계인지는 좀 대충 알것 같아요, 목사님. 참 여러모로 이 전도하시는 분도 마음이 좀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위로의 말씀과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1: 그참 이름이 최성도님이면 본명인지 아니면 예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게요.
1: 이름이 성도네요, 성도.
0: 네.
1: 그래도 성도님이시고. 제가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한 영혼을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하고 또 모든 그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함께 동구하는 박집사님이 또 믿음으로 그렇게 잘 견디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0: 아멘.
1: 이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0: 아멘.
1: 1091님 힘을 내시고 또이한 영혼을 붙드시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0: 아멘.
1: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91님 하나님 75세 되시는 우리 최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
1: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의 전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이 받아주시기를 바랐고남나이다. 아버지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이 최성도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0: 아멘.
1: 지금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교도소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머니에게 힘든 그러한 자녀들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기도와 또 함께 있는 우리 박집사님의 기도와 1091님의 그 모든 섬김이 이한 영혼이 변화되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0: 아멘.
1: 긍휼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0: 아멘.
1: 보혈의 능력이 이 가정을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91님과 섬기는 모든 주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치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감사와

0: 기쁨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샘솟도록 넘치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우리 1091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 네.
0: 이 모든 섬김으로 우리 최승도님이 정말 하나님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 네.
0: 모든 것을 감사함을 올려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기도하면서 참 사실 음식을 주어도 불평불만, 네. 뭐 태우러 가도 불평불만 네. 이러면 아이 나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 제목까지 올리시는 우리 네. 성도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우리 최성도님 가정 그리고 우리 또 전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507번님의 기도 제목 함께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천지에 빠지셨던 분께서 드디어 어제 아직은 등록은 안 했지만 일부 교회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속히 마음 문을 열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신랑 마이너스 통장 연장하는 날인데요. 또 순조롭게 연장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또 해내셨습니다. 사실
0: 그렇죠.
1: 이단 단체에 이렇게 깊이 또 빠져들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하셨으면 교회도 나오시고 다음 주도 또 계속해서 나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목사님 또 위로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저도 참 이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1: 네.
0: 참 돌아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모든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1: 맞아요.
0: 이게 참 돌아오기 힘든데 그래도 우리 9507님이 또 한 분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와,
0: 우리
1: 진짜.
0: 정말 하나님이 또 정말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드립니다.
1: 아멘.
0: 우리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처럼
1: 아멘.
0: 우리 907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
0: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907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천지에 빠진 분이 드디어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다음 주에도 나오고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그곳에서 완전히 생각과 또 마음과 그리고 그동안 모든 어려움 속에 빠졌던 모든 이단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그리고 모든 그 교리들이 이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이제는 정말 바른 신앙 옳은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주변에 많은 신천지인들이 있달지라도 그들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1: 주여.
0: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해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 것이 정말 이제는 염려 속에 또 여러 가지 불안 속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속히 마음문을 열고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주여.
0: 특별히 우리 907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영혼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마음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가 하늘 보좌에 응답되는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그 걸음을 붙들어주시고
1: 아멘.
0: 또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영혼들과 또 우리 9507번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0: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461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샬롬, 대체 휴일인데요.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평소에는 일 때문에 라디오를 잘못 듣는데 오늘은 특근이라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위염이 심한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데 아무 일 없길 기도하며 믿지 않은 남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받아들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9461번님. 지금 남편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는 조직 검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위해서 좀, 말씀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도 사실은 위염이 심해가지고 건강검진할 때, 저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저도 했는데, 뭐별 이상은 없습니다. 별 이상은 없고,
0: 다행입니다.
1: 그래서, 참, 걱정이 또 되기도 하죠. 마음 한편으로는 뭐, 아, 별 이상이 없겠지.
0: 맞아요.
1: 이렇지만은, 그러나, 뭐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육신의 연약한 부위도 하나님 만지시길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것. 이게 또더큰 그러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9461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9461님, 하나님 이렇게 또 휴일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염이 심한 부위가 있고 또 그것을 혹시나 조직 검사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무 일 없는 건강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걱정이 아니라 또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남편이 아버지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남편 그 아내 되는 9461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0: 아멘.
1: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0: 아멘.
1: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0: 아멘.
1: 가정에 하나님을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란 감정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또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 시간 나아오시는 우리 9461번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네, 좋은 소식 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정말 남편분 교회 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무료로 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이 정말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적으실 때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한 곡 듣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갈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테너 이종욱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권능의 날개 아래 덮어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갈게요. 익명으로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장로님 내외의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오히려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게 하셨던 그 은혜로 장로님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의 건강도 주장해 주셔서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추측건데 인명피해라는 단어를 쓰신 걸로 보아서 사업장에 좀 뭔가 사고가 나셨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좀,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0: 아멘.
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0: 아멘.
1: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긴 우리 장로님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익명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힘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0: 아멘.
1: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0: 이렇게 늘 어떤 외줄 타는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더라고요.
1: 맞아요.
0: 한쪽으로 잘못 가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한쪽으로 가면 또 큰 복이 있고 그런 가정 속에서 정말 외줄 타는 기분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1: 네.
0: 우리 장로님 힘을 내시고 또 이 장로님 그 섬김과 또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본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익명의 성도님 또 청취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그동안 섬겨오신 장로님 그 내외 사업장에 이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장로님 예배를 잘 지키시며 오히려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그 섬김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 사업장에 아버지 어떤 어려움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명피해가 없게 하셨던 그 은혜로 이제 다시 한번 장로님의 가정과 이틀을 붙들어 주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사업터가 번창하고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고 이전보다 더 이유가 더 잘 되는 더 아버지 부흥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 저 믿음의 장로님 사업터가 다르긴 다르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장로님 근사님 건강을 붙들어주셔서
1: 주여.
0: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러한 일터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로님 근사님 또 우리 익명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사실 정말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흔적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네,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사업장이 다시 더 좋은 그런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7087번님의 아드님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코골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생활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옆에서 욕하고 힘들게 한다는데요. 주님께서 아들의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무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0: 예.
1: 한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85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일상에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0: 예.
1: 사실 이 지금 7087번님의 아드님과 8857번님 모두 뭔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0: 예.
1: 목사님 이 두 분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1님 아들 군대 갔는데 하나님 이 코 고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새도록 생활관 애들이 옆에서 욕을 하고 또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7081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잠을 잘 때 아버지 주변 사람들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골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내우반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708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주변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이 군생활이 더욱더 이제

0: 이제 힘들지 않도록 군생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그러한 군생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뜻필도 8857님 하나님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일상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8857님의 아버지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고 붙드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1: 아멘.
0: 아버지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잠도 잘 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불면증이 해결되고 아버지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8857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두 분을 위한 기도 함께 했습니다.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 둘째 딸 이승은입니다. 아빠를 응원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싶어서 문자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인데 졸업 앞두고 있거든요.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장 큰숲교회가 저희 가족을 제외하면 성도님이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들 끝까지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치지 않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목사님 둘째 따님께서 너무나 기특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목사님 지금 약간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셨네요.
0: 예.
1: 우리 따님이 예. 듣고 계셨나 봐요.
0: 예. 네. 우리 또 아빠가 또 그 소망이기도 한다고 또 격려해 준다고 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 우리 제가 참
1: 따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0: 그래,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큰딸 정은이 둘째 승은이 그래 아빠가 또 우리 승은이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더 힘을 내고 또 우리 바라는 대로 우리 딸들이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부흥시켜 주시고
1: 아멘.
0: 지치지 않고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또 너희들에게 또 고마움을 전할게. 고마워, 사랑해.
1: 목사님 우리 따님을 예. 위해서 뜨겁게 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정은이 성은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은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민이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이도 또 목표하고 또 서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할 때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또 더 나은 또 대학원과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기장 큰숲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1: 주여.
0: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잘 정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이승은의 우리 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저희 가정이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각자의 사명과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건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0: 우리 또 이태호 목사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둘째 따님 이승은님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했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많이 울컥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님께서 얼마나 우리 아빠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셨을까. 아유, 계속 우세요. 네. 우리 따님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네. 우리 기장 큰숙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교회니까 더 부흥하실 겁니다.
1: 아멘.
0: 아멘. 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 정말 기도로 뜨겁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이신데요.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1: 예,
0: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기도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내일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김하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정,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3일 도심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3주 앞두고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22대 국회에 발의된 각종 독소조항의 행정적 폐해를 폭로하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노량진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속화의 파도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학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출산장려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기기증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감동의 음악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가족과 부모 전도를 위해 문화적 소통과 진심 어린 효 사역을 결합한 초청잔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오는 6월 13일 도심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3주 앞두고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22대 국회에 발의된 각종 독소조항의 행정적 폐해를 폭로하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영

0: 학교회에서 채속화의 물결을 막아서기 위한 토요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김운석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축복으로 포장한 세속화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목사는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눈물의 회개 기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설교에 나선 교계 지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규제법 등의 정체를 폭로하며 법리적 행정적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교회를 고발하는 소송 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재정적 폐단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악법인 만큼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도들이 시세를 분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의 신학교와 강단이 무너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는 6월 13일 도심대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결집해 세계 최초로 거룩한 방파제를 완성하자고 준비위원회 측은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대한예수교 장로의 노량진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속화의 파도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어제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교회 본당에서 열린 예배는 여충호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난 세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란 제목의 설교에서 120년의 유구한 역사는 사람의 성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며 노량진 교회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도전 속에서도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등대로 쓰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충호 담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청지기적 헌신 위에 오늘의 제단이 세워졌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실의 거룩함과 가정윤리 수호가 시급한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사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량진교회는 이날 반세기 동안 교회를 파수한 장기 출석 성도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오랜 공적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가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학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출산장려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예장 합동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민족 멸절과 교회의 복합 위기를 경고하며 공동체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는 트라이앵글 출산 대책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정 목사는 출산을 인간의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총회장에 취임하는 대로 총회 차원의 전사적인 출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나영환 총신대 교수는 지난 16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세속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손해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출산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샬롬 인더월드 이사장 권순욱 목사도 이 운동을 국가인구대책에 머무는 출산 장려가 아닌 하나님 형상 생육 번성 축복 운동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며 교단 지도부가 바뀌어도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총회 내 상설 특별기관 설치를 통한 초교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기기증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감동의 음악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주관한 생명 나눔 음악회가 지난 21일 부산 진구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기증은 숭고한 시대정신이자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며 음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고신대 총장을 지낸 테너 안민자

0: 장로와 메조소프라노 정진희 권사 부부의 이웃사랑 선율을 비롯해 고신 권사 선교 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가 이어지며 객석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문화공연을 넘어 소외된 환우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장기기증 서약 동참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수호를 위한 공동체적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가족과 부모 전도를 위해 문화적 소통과 진심어린 효사역을 결합한 초청잔치가 열렸습니다. 유튜브 행복한 전도의 삶TV와 전도연합팀은 지난 23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비신자 부모와 친지 등 32가정 95명을 초청해 제3회 부모님 효도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화가들이 재능기부로 그린 부모 캐리커처 액자 선물, 연예인들의 효도 공연 등을 통해 관계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축사를 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 사람의 믿음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의 인내로 소망을 잃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화 서울설린교회 목사는 평생 수고한 부모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 자녀의 가장 큰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남해안 지역은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늦은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확률은 6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26도, 김해와 양산은 28도, 부산은 25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4: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3: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4: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5: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하고 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식량난.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아픔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식량 원조도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이전보다는 생산량도 늘어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1: 네.
0: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심각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북녘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0: 네.
1: 당장은 굶을 수는 없으니까 수확기인 가을에 시달릴 것을 알면서도 돈주들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구워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실에 농촌의 청년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서고 있다고 하죠.
0: 네. 그러면서 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촌 지원에 동원이 되는 북한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북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북한의 더 나은 삶, 또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을 모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북녘계 성도들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도 북녘 주민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예수전도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OFP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갈 방법을 압니다만 북녘의 주민들도 주님을 알아서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오늘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어서 어떻게 오늘을 보내지 어떻게 먹을까 염려하고 있을 북녘의 주민들이 하루 그 삶이 나아지실 때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먼저 그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 계세요. 복음통일 아자아자 아자 하시면서 익산에서 5879님 그리고 수원에서 함께합니다. 복음통일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며 휴일에 밭에서 상추 뜯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응원합니다. 오, 감사해요.
0: 그래 오늘 대체 휴일이라 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1: 네.
0: 저희처럼 저희도 정상 출근을 했는데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함께 하시면서 또 같이 보고

0: 통일에 대한 마음들, 특별히 오늘은 쉬는 또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요.
1: 그렇죠.
0: 가족들과 함께 같이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는데 이분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전북 군산입니다. 서비스 직업이라 오늘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 극동방송 들으며 식사하고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지금이 꿀같은 시간입니다.
0: 와,
1: 저희랑 같이 출근하신 우리 우리 요 청취자분에게
0: 네.
1: 최별영 청취자분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0: 그래요. 조금 쉬는 시간도 푹 아주 좀 행복하게 쉬시고 또 다시 네. 재충전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귀한 일 하고 계시니까요.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출석체크뿐만 아니라 한줄기도 오늘 문자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 꼭 적으시고요.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월요일 순서는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함께 나누고요. 그 찬양을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퀴즈로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봐야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잠시 후 만나보는 북한 말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예?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퀴즈도 잠시 후 맞춰주시면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도 OF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지선의 감사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뼘 차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은 연휴로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다른 날보다 참여가 많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전국에서 지금 벌써 출석 체크가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그리고 전라도 순천에서도 오셨어요.
1: 새싹 회원이세요.
0: 네.
1: 영화 보고 아내와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0: 이야. 선물 받은 생 미나리 잎에 쌈 싸먹고 겉절이 해주실.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그죠?
1: 네.
0: 저 밥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1: 아니, 오늘 퀴즈까지 맞추시고 선물 하나 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한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니까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아니 이거 물량이 왜 이래요? 또 어방했구만요.
1: 어방? 그거 지 위치 잘못 기억했다 뭐 그런 말 같은데 자기야, 내가 지금 잘못 가져왔어?
0: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라면이 한강이 된단 말이에요. 물을 그렇게 제대로 못 받아요.
1: 물. 아 그게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딱 넣었는데 딱 들켰구만.
0: 딱 들켰지요? 역시 여보가 어방하게 했다는 거 난 금방 알겠단 말이에요. 얼른 물 좀 퍼내시라요. 맛이 없어져요.
1: 아 알겠어. 아니 난 한 개만 끓여봤지 세 개는 또 처음이라.
0: 남자가 이렇게 어방하게만 하면 어떡해요. 나랑 살면서 앞으로도 돈 쓰는 것도 돈 모으는 것도 다 어방할 거예요?
1: 아이 아니지. 날 또 뭘로 보고. 그런 건 또 다르지.
0: 아무튼 얼른 퍼내시라요. 네 얼른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2: 진짜 라면 물은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어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3: 맞아요. 조금만 넘쳐도 이렇게 어방해서 나를 믿고 어방해서 하면은 싱겁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2: 맞아요, 맞아요. 0112님 바보. 어방하다 뜻은 바보입니다 하셨는데, 아니 뭐 바보라기보다는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자,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남쪽에서 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 뜻을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번
3: 어림잡다.
2: 어림잡다. 2번
3: 어리둥절.
2: 어리둥절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2: 네.
3: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1번 어림잡다일까요?
2: 네.
3: 아니면 2번 어리둥절일까요?
2: 정확한 표현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대충 그냥 눈대중이나 생각으로
3: 그쵸.
2: 이렇게 잡다 뭐 이런 의미예요.
3: 짐작으로 대강 헤아리는 것.
2: 네.
3: 시라고도
2: 짐작으로
3: 이야기도. 네.
2: 대강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라면 물은

0: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550ml라고. 그래야 그 맛이 납니다. 이 연구원분들이 가장 맛있는 맛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걸로 해놓은 거거든요.
1: 네. 이게 나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신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어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그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리할 때 뭐 몇 티스푼 뭐 몇 숟가락 이런 다 그냥 대충 손맛이지 뭐.
1: 아 근데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님들 생각을 하면 권사님들은 이렇게 어방을 하셔도 되셔도 돼요. 완벽하죠.
0: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정 어방하셔도 된다.
1: 저는 일단 안 된다.
0: 네, 저는 좀 아직 멀었다. 어떤 땐 되고 안 된다. 자,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 뜻은 1번
1: 어림잡다,
0: 2번
1: 어리둥절.
0: 정답을 드려요.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네. 지금 오답 보내주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우리 0487님.
1: 새싹회원이신 0777님 네. 다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1: 특히 건설 개통에서는 어방을 대면은 안 됩니다. 7799님 건설 쪽에 계신가 봐요.
0: 아이고. 아주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뭐 건물 짓거나 이럴 때
1: 그렇죠.
0: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맞아요.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에서도 이게 대충 대강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어림잡다.
0: 어림잡다. 2번
1: 어리둥절.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볼게요.
1: 마커스의 찬양하세 찬송할게요.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에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자매님의 여기에 모인 우리 탈북민 성도님의 이 귀한 간증과 찬양 함께 하시고 받으실 은혜를 또 나눠주고 계세요. 찬양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6089님 힘이 나는 찬양 또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우리 북녘에서 탈출하신 또 탈북하신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 어방을 대다. 어방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0: 네, 어방하다.
1: 무슨 뜻일지 1번이 어림잡다.
0: 네.
1: 2번 어리둥절. 근데 우리 9076님은
0: 네.
1: 이 번호를 그냥 어방대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아하.
1: 3번 어림잡다 하시면서.
0: 3번이 없었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1: 네, 그렇죠.
0: 어떤 분께서 저는 여성복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방잡다가는 옷이 안 맞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치수도 정확하게 잘 제거하셔야 돼요. 자.
1: 그리고 1117님, 아까 그 새싹회원이세요.
0: 네.
1: 29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집사람이랑 점심 먹으러 나오는 중에 정답을 보내셨어요.
0: 네.
1: 늘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0: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신 거죠?
1: 이미 로맨틱하신 것 같은데.
0: 유유. 앞으로도 예, 더 행복하게 만드시면 되죠, 뭐. 그쵸?
1: 그쵸.
0: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이
1: 어림잡다.
0: 어림잡다. 2번
1: 어리둥절.
0: 그 아내의 마음도 어방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1: 그렇죠. 그렇죠.
0: 원하는 바가 뭔지 왜 서운해하는지 아셨죠? 자, 샵 1069번은 극동마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어림잡다입니다.
0: 네, 어림잡다. 아내 마음도 어림잡아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셨는데
1: 5379님. 그래도 정답은 맞춰주셨어요.
0: 그래요.
1: 잘 맞추셨어요.
0: 어림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파악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셨죠?
1: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 다치셔서 요양보원에 계시는 어머님 뵈러 갑니다. 빠른 안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네. 1번 보내시면서 그래도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빨리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새싹회원이신데
0: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0: 자, 어림잡답니다. 여기 대전인데요. 지난번 응원해 주신 거 힘입어서 남편이랑 같이 청주극동 포럼 다녀왔어요. 남편이 은혜 많이 받고 북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고 했네요. 와. 감사합니다.
1: 대전에서 청주까지.
0: 저희가 또 이럴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서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290님도 문자 주셨고요.
1: 자주 어림잡다가 음식이 5% 부족할 때가 있어요. 0317님.
0: 네.
1: 그 5%를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고 계시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먹을 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가 먹은 게 최고야. 라고 들으셨을걸요.
1: 맞아요. 네. 가족분들이.
0: 예. 자, 그리고 오전에 상추 따서 이웃을 나눠주고요. 저 늦은 출근했답니다. 1711님 정답 1번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힘내세요.
1: 어림잡다.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이번 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림잡다. 저희 카페도 복음 카페인 만큼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동참하고자 예수님 빵을 만들어 봤어요.
0: 네.
1: 와, 저 이거 AI인 줄 알았어요. 사진을 보내셨거든요.
0: 네. 직접
1: AI
0: 만드셨나요?
1: 빵인 줄 알았어요.
0: 와.
1: 4420님이신데 네. 대단하십니다.
0: 정릉에 도착한 버스 기사입니다. 하시면서 시민들 발이 되기 오늘 저도 출근했는데 정답 1번 어림잡다 참여해봅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4316님 문자 주셨는데 우리 기사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이 되어주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렇게 어방하게 라면을 만드는 게 바로 접니다. 4611님 한강을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짜게 안 먹으니까 건강에
0: 그럼요.
1: 좋지 않을까요?
0: 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예. 자, 인천에서도 포항에서도 정답 또 남겨주신 분들 계시고요.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
1: 우리 남편이 커피를 항상 어림잡아서 어마하게 해서 맛이 영 그렇습니다.
0: 네.
1: 하지만 계속 사랑으로 드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5341님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사연 나오면 우리 씨 고모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1: 1번 보내신 4311님 저희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317님 또 춘천에서 공휴일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0: 예.
1: 정답 1번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던 0606님 저도 삶이 늘 이렇게 어방돼서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고 계신다는
0: 네.
1: 4228님 그리고 몇 분 더 선정해서 제가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시면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동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 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우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

하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얼마 전에 목회하신 우리 친구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의 종로에 위치해 있는 교회인데 약 13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 교회에서 일어날 정도로 아주 역사적인 교회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바로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1892년에 32세의 나이에 무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곤당골, 지금으로 말하면 을지로 지역입니다. 그 을지로 지역에 그쪽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교육받지 못했던 수많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하나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양반 자녀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다 와라. 교육해 주겠다. 그때 백정 출신의 박씨라 불리는 백정 출신의 아들 봉출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르는 박서양이라고 이름이 되는데 이 봉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여기 공부하러 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백정의 아들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감히 백정의 아들이 일반 양민들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는 다 받아준 겁니다. 자,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무슨 일일까 알아보니 그 박씨라는 그 이제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백정 출신인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이 무어 선교사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비슨 선교사, 당시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에비슨 선교사는 누구였느냐? 고종 황제 주치의였어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 주치의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그 천민 출신인 그 박 씨를 경성껏 보살폈습니다. 치료해주고. 결국 치료 덕분에 이 백종 출신의 이 박 씨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하더라도 백종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피해야 됐고 어린아이일지라도 고개를 숙여야 됐고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황제 주치가 와서 직접 치료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격한 나머지 이 곤당골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이 무어 선교사는 이 박 씨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때 천민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출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자, 이제 박성주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이 데모한 겁니다. 우리는 저 천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어떻게 천민과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양반인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느냐? 저 천민 박성주를 내보내라. 무엇 선교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무엇 선교사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지 교회 안에서 천민이라고 복음을 안 받으려는 그런 거는 없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부합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고. 얼마 뒤에 이제 양반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타협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대신 우리 양반들이 앞자리에 앉을 테니까 저 천민 박성주는 뒷자리로 보내달라. 같은 자리는 못 앉겠다. 이번에도 무어 선교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 온대로 자리를 앉는 거지 양반이라고 앞자리에 앉고 누구라고 뒤에 앉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복음적이지 않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홍문동 교회를 세웁니다. 양반들만의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박성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천민 출신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우리를 인간 대접해준다. 여기 가면 우리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백정들과 온 천민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곤당골 교회는 천민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람들이 천민교회라고 부릅니다. 홍문동교회는 양반교회라고 불러주고 후에는 홍문동교회 양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접한 후에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게 홍문석굴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지금의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후에 이 박성취라는 천민이 장로가 됩니다. 교회. 그리고 또 후에 누가 장로가 되었느냐? 왕족 출신의 이재영이라는, 이재영은 왕족 출신, 왕족입니다. 이 왕족인 이재영도 장로가 돼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천민하고 어떻게 왕족하고 나란히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교회라는 데가 저런 데구나. 교회라는 데는 천민과 왕족과 양반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앞에 동등하게 나아가는 이게 교회구나. 사람들이 교회의 참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승동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때로는 교회를 갈라서 나가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건 바로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양반, 천민, 귀족, 왕족, 아무 상관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 이 주님의 마음을 그는 품고 있었기에 비록 교회를 갈라서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협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주님의 마음, 신념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가지면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변증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그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책에서 그는 말해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한 우리는 결코 바뀔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져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 시선이 돈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시선이 욕망을 향해져 있다? 그 순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죄의 자녀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동안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지, 누군가를 존경하는 존재가 되는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존재가 되는지 내 존재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뭘 할까 그거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도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파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요파라는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립니다. 죽었던 그 도르가를 요파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살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런 요파에서 이제 베드로가 머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잠을 자고 먹고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디에서 머물게 하셨느냐? 베드로가 머문 곳을 성경에 보면 요파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 우리말로 하면 가죽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죽 만드는 사람은 가죽을 만들려면 뭐를 만져야 됩니까?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체 만지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왜?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 시체 만지는 사람들은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죽 만드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모릅니다. 그 가죽을 만드는 동안에 넣는 화학약품과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나 가죽 만드는 이 공예는 제일 천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험하고 어렵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머문 곳이 요파의 이 무두장이 집이었습니다. 다 더럽다 여기고 다 추하다 여기고 다 멀리하던 그 요파의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가
여러분,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청했겠어요.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와달라고, 우리 집에서 묵어달라고. 베드로는 다 거절하고 무두장이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가 베드로 앞에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런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정하다 여겨서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 돼지가 있는데 이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더러운 겁니다. 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것,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내 스스로 더럽다 여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우리 주인의 집에 와 주십시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 악한 존재, 버려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우리 유대인들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고 여기는 저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이걸 보여주셨구나. 베드로의 존재가 이방인, 그리고 시체 만지는 사람, 더러운 사람, 천민,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하고 추하다고 여겼던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의 그 존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존재를 바꾸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더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곧바로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자신의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서슴지 않았던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업신여겼습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는 것 같은 기독교인들은 서슴없이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주님 어떡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의 눈을 3일간 멀게 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따로 교육하십니다. 결국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방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방인에 대한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존재를 바꾸신 후에, 그의 시선을 바꾸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할 때 그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온 천하, 이 땅의 어떤 지역이든지, 그게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든지, 우리 울산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저 산골짜기든지, 도심이든지,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될 그곳까지, 그리고 누구에게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제외 없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을 보면 마리아만 제외하고는 되게 독특합니다. 누가 나오느냐면 먼저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그리고 다말,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제외한 이 네 명을 보면 그들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엔 누가 있느냐? 고귀하고 깨끗하고 아무 흠도 없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라합도 누굽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기생 출신입니다. 남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주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오지 말라 했어요. 절대로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한 게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부정을 저지른 이후에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을 죽이게 만든 여인이 밧세바였어요. 어떤 여인 하나 내놓을 만한 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투성이고 다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주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주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태여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써놓으셨을까? 여러분, 그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방이든 누구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속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주님께서는 기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복음 전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만민을 위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1934년 6월 광주 최초로 광주에서는 시민사회장이 열렸습니다. 시민사회장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장례를 그 가정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그 장례를 지내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서서평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였느냐? 이 여인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독일 출신의 선교사였어요. 독일 출신의 선교사가 1934년에 우리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겁니다. 독일 출신이었던 그녀는 1912년에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로 선교하러 옵니다. 그녀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하고 쳐다보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것이 어디였느냐?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아

0: 버림받았던 고아들, 버림받았던 과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 질병이 옮을까봐 추한병이라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소소평은 복음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 침뱉고 도망치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친히 그 피고름을 짜주었고 상처를 싸매주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푸른 눈에 외국인이었지만 그는 고무신을 신고 까만 통치마를 입고 우리나라의 된장국을 먹으면서 그녀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활하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결국 고아 14명 그리고 나병 환자의 아들 하나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그들을 돌봅니다. 그녀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6월 54세의 나이로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인이 무엇이었느냐? 영양실조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버립니다. 그녀를 장례 치를 때 그녀는 거의 뼈만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 유품은 옥수수 가루 조금, 동전 몇 푼, 그리고 담요 반쪽이었습니다. 의아해서 왜 담요는 반쪽일까?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알아보니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담요를 반으로 잘라서 그 나병 환자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시신마저 조선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해부용으로 기증을 합니다. 장례식 날 광주 전역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수천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리고 고아들이, 그리고 거린이, 과부들이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관기를 따르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이날에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광경을 그 당시에 동아일보는 이렇게 그녀의 죽음을 신문에 기사로 실었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보는 것 같았다. 흡사 예수를 보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가 평생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았던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투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문서윤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쉬는 날이네요. 자,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혹시 막 멀리 떠나가지고 예배 안 드리신 분 없죠? 예배 잘 드리셨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멜로디만 들리다가 가사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은혜 받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기도가 잘 되고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고, 물론 막 찔릴 때도 있지만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내 고백이고 내 이야기고. 그런데 또 사실 이것과는 정반대, 삶이 힘들고 속이 막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도 좋고 건강도 또 표정도 좋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속사정은 어떤지 돌아보자고요.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찬양은 어떻게 들리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빠른 버전, 밝은 버전으로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새깨라가 뭐야? 새깨라? 어?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그 영적인 잠을 깨워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깨워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진짜 그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막 찔리고, 아, 또 공감되고, 그쵸? 기도도 잘 되고, 찬양의 멜로디도 다 내 얘기고.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는 그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물론 기도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도 말씀이 기본이고 예배도 아주 잘 드려야죠. 어제 예배 잘 드리셨죠?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어디 막 떠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딜 가든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주를 가까이 해서 이번에는 주께 가까이라는 곡을 같이 나눌 텐데, 주께 가까이 이런 곡도 있지만 주께 가까이 이렇게 좀 밝은 버전도 있어요. 이번 주께 가까이 좀 밝은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You Esther 죽게 가까이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깨라에 전화 연결되면요 교회를 갔다 교회 드디어 갔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를 가겠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분 갈 것 같은데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해서 교회를 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아, 교회 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기쁘거든요. 이 시간에 창원에 계신 분 그때 교회를 가신다고 했는데 가셨는지 저 진짜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 아니 잠깐만 여보세요.
0: 네 저 신채원님.
1: 네.
0: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아, 네, 잠깐은 괜찮습니다.
0: 예. 지난번 우리 작년에.
1: 네.
0: 작년 6월에.
1: 네.
0: 통화가 됐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거든요.
1: 아, 네.
0: 와, 꽤 오래된 방학인데.
1: 아.
0: 그때 우리 라디오 앱에 라이브 찬양하다가 그때 문자 네네, 주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전화를 연결됐는데.
1: 네.
0: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1: 아, 저는 이제 그 본가로 들어가서 네. 어머니랑 같이 그 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30년 방학 끝 맞죠?
1: 네. 네.
0: 지금 그때 계시는 곳이 창원이라고 했는데.
1: 네네.
0: 본가

0: 를 들어갔다라는 게 어디에 본가가?
1: 예, 아, 진해예요.
0: 경남 진해.
1: 네.
0: 진해에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1: 네.
0: 어머니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같이 사시는 거예요?
1: 네네. 좀
0: 그러면서
1: 편찮으셔서, 같이.
0: 편찮으셔서
1: 네네.
0: 그럼 진해에 있는 교회를 간 겁니까?
1: 네.
0: 어디 교회? 어느 교회예요?
1: 아, 진해 판석교회라고.
0: 진해 반석교회.
1: 네, 원래 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0: 아, 어머님이 혹시 그러면은 진해
1: 교회.
0: 반석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어머님이?
1: 네네.
0: 어머님 원래 다니셨고,
1: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
0: 어릴
1: 다녔어요. 원래
0: 다니다가
1: 성교회
0: 이제
1: 출신입니다.
0: 신처님이 좀 이제 꽤 오래 쉬셨구나.
1: 네.
0: 진해 반석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겠는데요?
1: 아, 네.
0: 응?
1: 다
0: 어렸을
1: 아시는
0: 때부터
1: 분들이라.
0: 우리 막 채워나 채워나 하면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0: 그쵸?
1: 네네.
0: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때 그리고 교회 소개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창원극동 방송에서 연락하기로 했던 것
1: 네네.
0: 같은데.
1: 아, 예,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때 세관교회 좀 말씀하셔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때 뭐 다쳐가지고,
0: 네.
1: 예, 못 가고 있다가 또 급하게 또 이사가 있어가지고, 진해로 가게 됐습니다. 약속을
0: 그랬군요.
1: 좀못 지켜서 되게
0: 아닙니다.
1: 죄송하더라고요.
0: 그래도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신 거고, 거기 창원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또 이쪽 진해 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또,
1: 네.
0: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1: 네.
0: 어머님과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
1: 네.
0: 감사하잖아요.
1: 아.
0: 혹시 옆에 어머니 계시나요?
1: 아니요, 어머니는 지금 저기 서울 가셨어요.
0: 아,
1: 병원
0: 그래요.
1: 때문에. 예.
0: 이 30년의 방학을 끝내고 어렸을 때 다녔던
1: 네.
0: 교회를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
1: 뭐,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갔었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뭐, 원래 그, 끼어져 있었던 그 기감이 없어진 거, 그냥 별로 표가 안 났어요.
0: 예?
1: 다들 뭐, 30년 넘게 안 다녔던 데를 표가 안 났다고요.
0: 표가 안 났다고요?
1: 예,
0: 중간중간에 한
1: 그냥.
0: 번씩 이렇게 가셨어요?
1: 예.
0: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막 떠나지 않으셨었나 봐요.
1: 아, 예, 항상.
0: 항상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정말 엊그저께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된 느낌 같이. 그런가요?
1: 아, 예, 별로 크게 뭐.
0: 다행이네요.
1: 네.
0: 그때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1: 네, 잘 받고, 손자책 주셔가지고,
0: 네네.
1: 글자도 크고 해서 좋아서 어머니한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어머니도
0: 성경책이요?
1: 그걸 잘, 예, 그때 성경책이 왔더라고요.
0: 제가 성경책도 드렸나요? 그때 식사권하고 커피가 선물로 드렸던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1: 아니, 성경책도 하나 왔었거든요.
0: 아, 성경책도. 아.
1: 글자가 좀 커서
0: 예.
1: 되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하거든요.
0: 잘 됐네요.
1: 네, 너무
0: 그때
1: 받은 게 많아서.
0: 아유. 아니, 이제 뭐그 축하 선물이에요.
1: 아,
0: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축하 선물. 하나님께서
1: 네,
0: 주시는 축하 선물.
1: 감사합니다. 네.
0: 그때 우리 영접기도 했잖아요. 교회 가겠다고
1: 네네.
0: 결단의 기도.
1: 네네.
0: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감사의
1: 네.
0: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1: 아,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신채원님,
1: 네.
0: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저하고 작년에 이제 6월에 통화가 될 때, 그때 9374번님의 그 요청으로 전화 연결이 됐었네요.
1: 아, 네,
0: 이
1: 맞습니다.
0: 누구셨죠? 9374번님이?
1: 예, 아, 친구였어요.
0: 친구.
1: 예.
0: 친구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고, 친구가
1: 네네.
0: 우리 채원이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줘라.
1: 네.
0: 이런 네. 문자를 보냈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 친구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채원 씨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0: 아, 좋아합니다. 맨날 저 볼 때마다.
1: 예.
0: 빨리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근데 이제 갔잖아요.
0: 네, 그럼 되게 좋아하죠.
1: 되게 좋아하고.
0: 예, 예, 예.
1: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같이 지내 계시나요?
0: 있습니다.
1: 창원에 있어요?
0: 창원에, 예, 예, 예.
1: 그 친구, 예,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친구 네. 이름 불러가면서 고마움의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0: 네, 아, 그 대장은, 지연아, 늘 기도해주고, 걱정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우리 40년 우정 변치 말자. 늘 응원할게. 고마워. 사랑해, 지연아.
1: 예. 우리 지연님,
0: 네.
1: 지연님께서 우리 극동방송에 우리 친구, 채원 씨를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0: 네.
1: 같이 이렇게 또 교회도 다닐 수 있게 됐고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1: 그때 우리가, 우리 지연 씨께도 선물을 드리기로 했나요?
0: 네. 아, 네.
1: 아, 그랬어요? 드린 거죠,
0: 네네.
1: 그때?
0: 네네.
1: 자, 이번에는 우리가 축하의 네. 선물. 네. 신채원 씨께 꽃바구니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0: 어머, 아니,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1: 방송이에요, 방송.
0: 어머, 어떡해.
1: 어머, 어떡해.
0: 저는 아까, 어머, 어떡해.
1: 야, 이거를.
0: 저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줄 알았는데.
1: 아, 이거 너무 놀라지 아니, 마시고. 원래 새끼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인 듯, 그냥 일상이듯, 저희가 이렇게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 꽃바구니 선물, 우리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채원님께서 네.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응? 아직까지 놀라지 않아요?
0: 아, 너무 당황스러워.
1: 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유, 죄송해요. 네.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예. 가장 좋아하는
0: 아,
1: 인생 찬양.
0: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1: 예. 인생 네. 찬양, 어떤 저는, 찬양 가장 좋아하세요?
0: 저는, 죄송한데 저 지금 일하는 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1: 그냥 찬양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가시기 전에 찬양
0: 그
1: 제목
0: 뭐지?
1: 가장 좋아하는 거
0: 은혜라는 찬양
1: 은혜 겁니까? 모든 것이 네네. 은혜 은혜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0: 아니 그냥 저는 지금 뭐 어머니가 아프시고 막 이러니까
1: 예
0: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1: 예
0: 어머니 기도 덕분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
0: 아, 네네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신채원님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자,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30년 방학생 깨웠네요. 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 다녔던 진해에 있는 반석교회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화인 줄 처음에 몰랐다가 당황하시고 지금 막 급하게 또 일하시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시원한 노래, 시원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가족의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여러분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요, 그 제가 새끼라 이 스튜디오 안에 진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우리 새끼라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전도하면서 사랑을 고백한 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사랑 그리고 가족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그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그 링크 여러분 복사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새끼라에서 전도 요청, 가장 많은 전도 요청 중에 하나가 가족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전도 요청이에요. 언니가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어떻게 다니게 되셨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민수 PD입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통화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0: 네, 잠깐 제가 일하고 있어서.
1: 아, 예, 예.
0: 네.
1: 지난번에 저하고 그때 통화 한번 했던가요? 최근에?
0: 예전에 했었고, 저 이제 예배에, 예, 잘해드리고 건강도
1: 잘 나가고, 나가고 계세요?
0: 네. 아. 또 빠른 저기를 해요.
1: 예? 뭐를요?
0: 유년분들 아침에 이제
1: 예, 예.
0: 그 저기 뭐지 찬양 그거 아. 해서
1: 아, 딸이
0: 단장에 올라가서 이제
1: 아, 그 찬양팀 싱어하는구나.
0: 네네.
1: 아 딸도 같이 딸도 원래는 안 다니다가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0: 네, 그 아. 딸이 먼저 다니고.
1: 네네. 네. 그때 이종기님 그 언니 요청으로.
0: 언니 맞아요. 제가 안 하고 있었어요.
1: 그 동생 아 동생 어제 등록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문자가 왔었어요.
0: 네. 네.
1: 어디 교회 가셨어요?
0: 여기 평택의 순복음이요.
1: 평택 순복음교회.
0: 네.
1: 그때 올해 1월인가 저하고 통화가 됐었는데.
0: 그쵸.
1: 그때 바로 갔어요?
0: 네.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1: 그 다음 주에.
0: 그 주간. 네. 오, 그 주간이었어요.
1: 바로 가셨네.
0: 네.
1: 이야, 그때 7년 동안 쉬고 계시다가 그쵸?
0: 네.
1: 이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복귀된 거.
0: 감사합니다.
1: 그때 주얼리 연어 잘 선물 받으셨죠?
0: 네네.
1: 아, 우리 언니한테도 그때 화장품이랑 선물 보냈는데.
0: 네,
1: 언니가 너무
0: 감사드려요.
1: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0: 언니가. 아니요, 언니가 워낙 네. 네, 좋으세요.
1: 아, 딸도 엄마랑 이제 같이 다니니까 더 좋을 것 같고.
0: 네, 그리고 동생도 다니고 있고.
1: 동생도?
0: 네.
1: 동생.
0: 그러니까 아들, 제 아들.
1: 아, 네. 아들, 아들. 어, 딸, 아들 다 둘 다 다 갔군요.
0: 네.
1: 미리 다니고 있었어요, 걔네는?
0: 그니까, 동생은 그냥 무슨 행사 있을 때.
1: 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쭉 좀 잘 다니는군요.
0: 네. 네.
1: 잘 됐네.
0: 또, 애들 아빠가
1: 네.
0: 아침에 태워다 주고 이제 시간대가 아. 안 맞으니까.
1: 예, 예.
0: 딸은 또 사냥팀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찍 가니까 태워다 주고 또 저희도 데려다 주고
1: 예.
0: 또 데려오고 예.
1: 아빠는 그냥 기사만 하고 아빠는 예배는 안 드려요? 아직?
0: 네 아직은
1: 아,
0: 그래서 아. 식사라도 그냥 끝나고 편안했더니 아직은 그거 예.
1: 아, 그게 보면은
0: 감사하죠.
1: 우리 애들이 이제 그렇죠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0: 예.
1: 애들이 이제 서서히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아빠도 마음 열릴
0: 네.
1: 거예요.
0: 그런데다 대통합 예배가 여기 교회는
1: 네.
0: 마지막 주에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딸이 단상 올라가서 하는
1: 예.
0: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다음에.
1: 오.
0: 네, 원래 이번 주간인데 들어가면 다른 데 때문에 안 되고
1: 네.
0: 뭐 6월이라도 예, 그때 저기 하려고요.
1: 그 아빠도 남편도 옛날에
0: 네.
1: 신앙생활 했던 분이세요?
0: 안 하다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1: 결혼하고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지금 안
0: 네,
1: 다니고
0: 그때
1: 계신
0: 이제 천안으로 다녔었거든요.
1: 아 천안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 오시면서.
0: 네, 전 결혼하면서
1: 예,
0: 여기.
1: 예, 예. 예. 이정원님께서 이제 잘 결단하셔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애들이 옆에서 딱 측면 공격하면은 이제 남편도 잘 다녀서 모든 가족이 다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
0: 네.
1: 바라고 기도해야겠다. 예.
0: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 어떻게 7년 만에 다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첫 예배랑.
0: 그니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 네네.
0: 되게 뭐라고 할까, 은혜, 그리고 또 찬양 드릴 때랑.
1: 네네.
0: 근데 이제 한 번씩 그게 약간 어색한 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하다가.
1: 네.
0: 순간에도 또, 엄마가 이제 하면 그때 한 입 넣었다가 다시 막 하고. 그런 모습들도 좋고.
1: 예,
0: 그리고
1: 예.
0: 저도 가능한 한.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1: 네.
0: 좀 힘을 붙일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1: 네.
0: 약간 조금 막 소리지르 뭐라 할 텐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해결하고
1: 네, 네.
0: 그런 면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우리 이정원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 진짜 축하드리고 그
0: 네.
1: 뒤로 여기 새끼라 가끔 들어봤어요? 그때 전화 연결된
0: 사실은 예, 잘 못 들어서 언니가 전화 와서 지난번에 그리고

0: 두 달 엄청 아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1: 네네.
0: 근데 네, 다시 또 힘 얻어서.
1: 네네. 네,
0: 그게 첫 번째니까.
1: 네. 일하는 네. 시간대여가지고 그 시간에 잘 못 들으시는군요. 예. 제가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봤더니 동생 지금 많이 네. 좀 아프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때 전화 못했고
0: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아팠을 때가 네.
1: 잘 그래도 이겨내셨네요. 잘 이겨내셨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네.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네. 그때 막 교회 쉬고 있으면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방학 끝내고 계약했다 해서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네. 선물을 드려요.
2: 잠깐 나갔다.
1: 네. 꽃바구니 선물 드릴게요.
0: 네, 감사드립니다. 네.
1: 지금 보니까 일하시는 중에 전화 받아가지고 좀 바쁘신 것 같아요.
0: 목소리가 좀 그렇죠.
1: 아,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좀 저랑 잠깐 한 1분 기도할 수 있어요?
0: 잠깐만요. 제가 자리를
1: 예. 예.
0: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잠깐입니다.
0: 잠시만요.
1: 예.
0: 아, 네. 제가 아유, 자리를 네. 옮겼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정훈 씨가 올해 1월에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결단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가서 참 너무 감사해요.
0: 예. 아니 그때 되게 네. 마음이 가슴이 뭔가
1: 네.
0: 뭉클해지고 또 언니도 그렇고 또 저희 그리고 또 그쪽 교회에 정말 네.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1: 네. 네.
0: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일반 이런 데서는 이익과 막 이런 걸로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하는데 너무 예.
1: 그러니까요. 참
0: 너무 너무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나는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세요. 거기 네네. 뭐 권사님, 전도사님.
1: 그래요.
0: 너무 감사드려요.
1: 아, 자,
0: 저희 이 언니한테도 너무
1: 아유,
0: 네, 감사드리고 최고예요, 저희 언니.
1: 그러니까요, 우리 이종기 언니.
0: 참 그때도 막
1: 울컥 울컥하면서 그러니까 동생 사랑하는 마음.
0: 너무 잘해요. 어머니 아버님 연세 많으신데
1: 예.
0: 진짜 다니면서 예. 네, 모시고 다니고 진짜 잘해요 정말 저희 언니.
1: 우리 이정원님이 좀 바뀌셨어요. 감사가 지금 넘치네요.
0: 아.
1: 그때보다 감사가 네. 훨씬 많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진짜 그 뒤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이정원님 우리
0: 네.
1: 감사기도 저랑 잠깐 드리실까요?
0: 네, 네.
1: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참 우리 이정원 씨가 이렇게 계속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저도 참 보람되고 너무 예 좋네요. 좋아요.
0: 예.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1: 예. 네, 앞으로도 진짜 그 감사 고백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원 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지금도 좋고 아니면 7년 전에 좋아했던 것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거 있어요?
0: 저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1: 똑바로 보고 싶어요.
0: 정말 그 어릴 때
1: 네네.
0: 거기 그게 되게 많이
1: 네.
0: 네.
1: 참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르면서 제 자신 막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곡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정원 님은?
0: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언니 오빠들이 서울에 오셨었어요. 제가 영어를 다녔었고.
1: 네네.
0: 근데 그때 아무튼 겨울이었고 기억은 그때가 한참 이제 막 수능, 고3 되는 수능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1: 네네.
0: 공부. 근데 그 곡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들려주셨을 때 참. 그래서 숙제자가 정말 한번 교회에서 그 곡을 많이 해주지는 않으시잖아요.
1: 네네.

0: 근데 할 때마다 그때 옛날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내가 그런 시기가 있었지. 근데 참이 곡을 통해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참 이게 거듭나는 그 순간 막 되게 풍성해지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정말 많은 저는 솔직히 찬양할 때
1: 네.
0: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1: 그러니까.
0: 찬송가 많이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1: 예. 똑바로 보고
0: 거기.
1: 싶고 막 걷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0: 네.
1: 내가 좀 갓길로 갔다면 다시 좀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0: 그리고
1: 곡인 것 같아요.
0: 진짜 뭐 일을 원래 했던 일을 안 하고 지금 새로운 일을 거의 10년째 되어가는데
1: 네네.
0: 참 아이들 키우고 그런 일상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그렇구나. 아유, 오늘 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0: 네,
1: 예. 이정원님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요. 예.
0: 네.
1: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부르죠? 시작.
0: 밥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예.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새끼라 마지막 곡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정원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남은 휴일 시간도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

깊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을 앙모함으로 더욱더 강건케 되는 귀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오늘 함께 하신 삶의 예배 위드힘 끝곡은요,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도 이 가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이 찬양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성결케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찬양의 가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어서 우리 삶에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0: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시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미디안 족속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기드온을 필두로 해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에요. 병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죠. 식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기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위 그런 말도 합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군대를 축소하라 합니다. 군대의 규모를 축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열세였어요.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 지금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오히려 축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쉽게 말을 하죠. 쉽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비상식적이지 않아야 돼요. 비상식적이지 않아야 돼요. 상식을 초월하되 비상식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이성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성, 논리, 합리를 초월하는 수학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는 삶도 살수 있어야 돼요. 현실, 그러니까 기적과 현실이 아주 아주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적과 현실이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는 인생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살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 필요하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를 분명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 해결,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의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과 현실이 아주 정교하게 교차되는 것, 조화되는 것, 이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셨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나돈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셨거나, 혹은 반대로,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하지. 돈 없으면 신앙도 없는 거야. 하나님 백성은 뭐땅 파서 사나? 라는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의미를 생각하셨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당연히 군사가 많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의 많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기의 좋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성경책 들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군사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이길 수 있고 무기 없어도 돼. 빗자루 들고 가도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군사를 감축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고 사실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사를 감축하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이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현실이라는 아주 정교한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성도님들 저를 좀 보십시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껏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길 수 있다. 힘내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걸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들 기껏 모아놓고 자 여러분 집에 가실 분 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 상황을 양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의 취지, 의미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축소하라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근데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이 전쟁인데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일 전쟁인데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략과 기술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승산이 높아도 아무리 명백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가죠. 그래서 다윗은 늘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늘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늘 물어봅니다. 다윗은 항상 물어봐요. 기도로.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군사를 훈련시켜야죠. 오늘 막 정신훈화하고 막 아, 이게 정신훈련시키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 정신이야? 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대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시점에서 기도라니요. 예배라니요. 기도하는 중에 기습당하면 어떡합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기습당하면 어떡합니까? 예배하는 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 예배라는 단어처럼 비상식적인 단어는 없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야. 기도 좋지, 예배 좋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기도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나중에 해도 되잖아 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매일매일 정말 하루 종일 연습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돌팔매질, 물맷돌질. 그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의 기록 보면요. 곰과 사자도 물리쳤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무서운 누구요? 골리앗도 한 방에 물리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곰과 사자를 돌팔매질로 쫓아낼 정도로 죽일 정도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큰 키가 3미터 20cm. 예. 골리앗을 물리칠 때한 번의 공격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던진 돌에 골리앗이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천 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 수천 개 연습과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연습하는 그 정말 손에 굳은살이 배기고 하는 그 연습 가운데 하나의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진 것이죠. 이겁니다. 다윗이 절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두 배, 세 배로 더 강하게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요,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강력한 주변 국가들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싫어서 동맹을 맺자라고 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국가가. 다윗과 싸우면 무조건 지니까. 왜? 다윗의 군대가 그만큼 막강하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심지어 그 유명한 애굽,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절대 싸우기 싫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기 딸을, 파라오가 자기 딸을 정략 결혼으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절대 군사적으로도 훈련이 없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도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군사와 무기라는 이 단어들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교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그런 신앙이 없이 전쟁에 나가서 혹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구나. 우리의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 우리가 용맹스러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느라 군인들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무기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만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선별되어지는 300명은요, 일당 100의 용사들입니다. 일당 100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썼던 전술, 그리고 그들의 전술의 그 타이밍, 그리고 300명이 동시에, 아시죠? 일사불란하게 나팔을 한 번에 다 봅니다. 이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리버리하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다닥닥 하려면은 얼마나 훈련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항아리를 일제히 깨트리면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뭐, 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이들이 얼마나 고도로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선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는 거, 이런 거, 이 교차됨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선언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반드시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면 끝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알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에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도는 끊임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라고 하세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될 일이라면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일을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오늘 본문에 다시 기록이 돼요. 에스겔서 말씀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많은 거짓 신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증명해내는 것, 증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만 산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행복의 기준이 있는지 몰라요. 행복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기 다 자신의 행복의 기준들이 있죠. 이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몰렉, 그모스, 다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에봇과 드라빔까지도 우상으로 섬겨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큰 출세를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유의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뭐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죠? 왜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지 않죠? 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들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왜 우리를 아직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왜 변화시키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명분으로 무책임한 인생, 나약한 인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의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약한 상태로 계속 평생을 살아가고 우리 삶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립적인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악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로 죄를 선택해놓고 변명하죠. 우리는 연약해서 악을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삶을 변명해요. 아닙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

책임을 지지 않고 인간의 나약함의 모든 그 탓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내 의지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도와달라고 염치 없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0: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계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처럼. 기계처럼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강제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원해서 해야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기를 기다리십니까? 물론 우리 의지로 가능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는요.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을지라도 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성품의 신의 경지에 도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현실의 조화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 힘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면서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군대 많아 축소시켜 라고 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약해져만 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결단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2679-1517번 갈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아마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업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경영 비결에 대해 많이 질문했는데요. 특히 이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던가 뭐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변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참 우문현답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온갖 사상이 난무합니다. 저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기준을 내세우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도 계속 바뀌고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잠언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습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명철인데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지혜와 명철로 중심을 잘 잡고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피아워십의 힘찬 찬송가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려드린 첫 찬양은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라는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잠언 3장 중에 있는 말씀 오프닝에서 나눴는데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잠언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또 이리저리 마음 휩쓸릴 일이 참 많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습들과 또 순간들을 분별해 나가는 명철.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대체 휴일이라 쉬면서 듣는 분 많으시겠어요. 그치요? 뭐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면서 영혼도 쉬고 내 마음도 충전하고 제대로 쉬는 그런 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순간에 이 같이 걸어가기에서 함께하는 찬양이 또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418번님, 보령 PD님, 오늘이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32주년 되는 날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32년 동안 싸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아끼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해요.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제가 좋아하는 바닷가 보러 가자고 했어요. 마음이 참 예쁜 우리 남편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보령 PD님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시며 결혼식 때 축가로 들었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신청해요 라고 하셨네요. 아,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또 심지어 결혼기념일이 또 이렇게 대체 휴무일이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지금? 그런데 당시 결혼식 때 축가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였다고 하셨는데, 야, 이게 보통은 어떤 주님 안에서의 사랑, 뭐 이런 곡들을 많이 선곡하는데, 이 곡은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아주 구원의 원리와 사명에 대한 비장한 그런 곡인데, 이런 비장한 찬양의 결단으로 가정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우리 7418번님 가정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신청 찬양 함께합니다.

7418번님의 신청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김대환의 찬양, 강중현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송가는 참 아름다워라, 키스앤 크리스틴 게리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극동방송이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7순을 맞은 건데요. 그 사이에 무려 13개의 지사가 생겼습니다. 13명의 자녀를 낳듯 그렇게 전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계속 세워졌는데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받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분들이 정말 많지요.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감동받았던 순간, 또 은혜받았던 순간들, 그 보석 같은 은혜의 추억을 알려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70년의 보석 상자. 같이 걸어가기에서는 매주 월요일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여러분의 추억, 잊지 못하는 은혜의 순간, 사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아, 춘살 닭갈비, 쑥떡, 친환경 세제, 토마토즙 세트, 그리고 산삼 진액이 있고요. 먹태깡 등 다양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0559번님, 극동방송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결혼 후에 신랑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처음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째 계속 듣고 있어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늘 켜져 있는 극동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야, 70년의 세월 중에 30년을 함께한 장수 청취자시군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때마침 극동방송을 듣게 되고 또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 중에도 한창 인생이 힘들고 또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어려울 때 극동방송을 접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으신 분 많으시죠? 때마침이라고 세상은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인도하심, 섭리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촘촘하게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도 우연히 극동방송을 접한 분이세요. 6089번님, 우연히 딸 차를 타고 함께 장 보러 갔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이 참 좋아서 듣고 있자니 감동이 됐습니다. 무슨 방송이냐고 딸에게 물어서 알게 됐죠. 그 후로 10년째 듣고 있는데 어느덧 극동방송이 70주년이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10년간 늘 함께하며 울고 웃고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하는 일터에서 라디오 같이 듣고 있는데요. 함께 들을 때 주변의 직장 동료들도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정말 제가 프로그램 말미에 항상 이런 슬로건을 외치잖아요.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네, 이 슬로건이 허풍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계속 들려주다 보면 영혼이 위로받고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또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극동방송 많이 켜두시고 주위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께 선물 드리고요. 이 찬양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우리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초롬의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70년의 보석상자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올해로 창사 70주년 맞았는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여러분의 은혜의 추억, 잊지 못하는 순간들, 그 사연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8738번님, 보령 PD님 항상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며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긴 임신 기간 내내 이 방송을 들으며 인내하고 은혜 받고 지내다가 드디어 출산을 해서 이쁜 왕자님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와 축하드려요. 아, 또 이렇게 출산 소식 전해주셨네요. 지금은 그럼 산후조리원에 계실까요? 댁이실까요? 어디실까요? 저는 미혼이고 또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지만 이 출산이라는 것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으로 임신 기간 동안 태교를 하셨으니까 또 우리 8738번님 아기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 아가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과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하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해봤는데 이제 아기 엄마들이 왜 잠도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기를 돌보잖아요. 그 중간에 입에 쏙쏙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먹태깡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물 창고에 아기 이유식 전용 숟가락 세트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제가 그것도 좀 따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선물과 함께 찬양도 보내드립니다. 아마 우리 8738번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행복한 가정의 곡입니다. 부모의 노래.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

0: 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0: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0: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70년의 보석상자 코너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십자가 사랑의 비밀 텐트메이커스의 찬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오늘 대체 휴무 보내시면서 쉼과 회복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그런 복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라는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다가 다벨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누가 말하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 오로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디베라 지역에서 먼저 먹는 문제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만나는 먹기 싫으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고 울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들과 함께 덩달아 불평하며 같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고 외쳐 대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무리 그리워도 가나안

민족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고 내가 가고 싶지 않다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놓였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천국의 상징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 성도에 가야 될 마지막 우리의 본향집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겁니까? 그 무엇이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하고 망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망치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망치게 하였습니까? 거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의 말씀 앞동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무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인과 함께 결혼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무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지만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제일 먼저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잡족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곧바로 전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본문 4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까? 그것은 잡족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부정의 입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왔던 이집트인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집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랐습니다. 그 이집트인들이 거기서 살면서 때때로 어떤 때만 되면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섞여 사는 이집트인들이 있었구나.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집트인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집트인들 그들이 뭘 품었습니까? 탐욕을 품었네. 그래서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 먹는 것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먹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어떤 내용의 음식인지 아십니까? 만나는 이거보다 작은 동그란 거 하얀색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데 놀라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인밖에 없는 것 같아.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친구들도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도 반대했습니다. 그의 선후배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이러한 정신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잡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더 믿고 나간 결과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인간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신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어느 동네 아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호랑이가 무서워요. 아니야 귀신이 무서워.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이 무섭대. 어느덧 땅거미가 지는 저녁이 다 되었지만 논쟁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아이들 옆으로 웬 나그네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 아저씨에게 물어보자. 아저씨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는 한참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얘들아 그건 말이지 망각이야 망각. 얘들이 망각을 알겠습니까? 망각을 알 정도라면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망각이야 망각.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 삶의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다른 것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옆에 있겠다. 그럼 왜 하나님이 네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힘이 되어 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능력이 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섞여 있는 수많은 잡족들의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말의 영향을 받아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목소리를 되새기며 믿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0: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로 밤을 뚫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본 문구입니다. 금요 철야가 유명하다고 해서 본가에 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 백판 배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로 밤을

뚫다. 성가대석에는 학생들이 가득, 위층에는 청년들이 가득, 본당에는 가득 찬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문득 뉴욕에서 예배드렸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뉴욕에 종종 가는데 뉴욕에 가면 꼭 브루클린 태버너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이 콰이어의 곡을 번안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빈 슬레이터 같은 유명한 가수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아주 세계적인 콰이어입니다. 어쨌든 이 브루클린 태버너클에 가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 이런 걸 합니다. 뭐 나라 이름을 부르면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Ukraine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뭐 Italy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South Korea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던 순간 그때 문득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곳은 하나님의 자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을 아주 오랜만에 부산 수영로 교회 예배 현장에서 느껴버리고 말았던 거죠. 철야를 3시간 넘게 드렸거든요. 저는 9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12시에 나왔는데 보통 1시까지는 기도하시라고 하신대요. 밤을 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뚫는 밤은 아마도 그 몰입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요, 예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곡은 브루클린 태버나클과 에반 슬레이터가 원래는 불렀던 곡으로 유명해진 곡입니다. I Will Run to You. 달린 책 앨범 버전으로 띄워드렸어요. 이 에반 슬레이터 버전은 완전 정말 그 흑인 특유의 막 매기고 받고 같은 느낌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달린 책 버전으로 들려드려봤습니다. 이 I'll Run to You 이 곡은 우리말로는 주말쯤 향하여라는 번안으로 제목이 되어 있죠.

저는 영어 제목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I will run to you. 모르는 단어가 없잖아요.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 달려갈 거예요. 라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 뭐, and I will run to you. 뭐, till I see your face. 뭐,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가사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저는 영어 제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 달려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제가 한곡한곡좀 정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함께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청하길 원하시는 곡 있다면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눌게요. 이 곡도 이 수영로교회 예배 현장에서 함께 나눴던 곡인데 참 좋은 곡이죠?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시죠.

90년대를 그야말로 주름 잡았던, 네. 한국 교회 예배 음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표현할까요? 뭐, 물론 요즘도 너무 좋지만. 그럴 때좀 정말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이죠. 박종호, 송정미, 소리애. 이분들이 여전히 좀 현역으로 계속 활동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리바다 덮음 같이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연결된 찬양 함께 나눴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고신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새로운 시각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자.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온갖 소리를 기도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주님, 이건 이 말이고요. 주님, 저 말은 저런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각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기도를 올리신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앉아 있어도 괜찮다. 앉아 있어라.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음조차 아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저도 정말 장시간 앉아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러분께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과분한 자리로 초대를 받으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 하물며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라면 어떤 마음일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다리를 잘 쓰지 못했던 사람들은 죄인의 손자, 다윗의 원수의 손자라 손가락질했던 사람. 그런 므비보셋을 다윗이 불렀다. 내 은인의 아들, 내 사랑하는 친우의 아들,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내가 속할 수 없는 자리.

감히 낄 수조차 없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몸둘 바를 모르던 그의 마음. 'I was carried to the table, seat is where I don't belong.' 내가 속할 수 없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Carried to the table, swept away by his love. 그의 사랑에 휩쓸려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상에 불러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음악 묵상 Carry to the Table 함께 나눴습니다. 릴랜드의 원곡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곡 가사를 볼 때마다 이 무비보셋의 참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왕의 손자,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반역자가 되었던 집안.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이름을 기억해. 심지어 그는 장애가 있었죠. 그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윗 왕이 자신의 상으로 부르고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마시자라고 불렀던 것. 성경이 이 대목을 보여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의 상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상을 누리고 있으나 그 상을 그저 몸둘 바 모르는 채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즐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좀 어깨도 펴시고요. 의연하게 오늘 이 저녁을 보내시고 그 주님의 상에 머무르는 행복감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의 음악 묵상은 Carry to the Table 함께 골랐습니다. 이제 음악이 꽃피는 시간 마칠 시간이네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꽃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수의자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드릴게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날 기억하소서 듣고 오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용원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이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우중을 하우중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1: 지난 토요일에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중에 사진 촬영을 하는데 신랑 친구 따로 신부 친구 따로 촬영할 정도로 많은 하객들이 모인 그런 아주 복된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제 조카가 여자 조카였는데 신부였는데 예전 같으면 굉장히 조신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런 결혼식인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당당히 오늘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 결혼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세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또 하게 됐는데요. 가족 사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본인들이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늘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생겨난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조카바보라는 말이 있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정도 받는 정도가 예전 얘기라면 이제는 이모, 고모, 삼촌에게까지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결혼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그 식구 중에서 조카가 아기가 하나 나오면 아주 많은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이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자라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우중이에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말을 줄여가지고 나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대를 나우중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우중 세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또 나우중 세대의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동설 신앙생활이다. 천동설은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맞는 생각은 뭐죠?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중심, 그리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이 나우중 세대는 나우중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천동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동설.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필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취향, 이것을 여전히 놓지 않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예전의 시대에는 전도받은 교회 그냥 다닙니다. 어떤 교회하고 비교하거나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 취향과 맞는가, 나랑 잘 맞는 교회인가, 내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해 주는가, 이런 이것들을 잘 따져보고 교회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다 잘 따져보고 결정하신 거 맞으시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바꾸기 없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누가 좀 비꼬는 말로 현대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영웅의 시대. 이 교회마다 영웅들이 있었거든요, 다. 영웅의 시대는 지나고 쫀쫀한 소비자들의 시대가 왔다. 소비자들이래요. 교회 소비자들, 종교 소비자들.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헌신을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벌써 눈길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는 이런 분들이 교회 내 절반 이상은 돼요. 이제 벌써 라떼 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돼지저금통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를 다 깨고 이런 신앙생활 했죠. 저도 라떼 얘기하면은 한타스는 됩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은 220V 전기에 110V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래세대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제 좀 이런 게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문제라고만 치부하고 예전의 방식으로만 계속하면 그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효과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세대에 관심이 없이 그 특성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개인의 기호를 교회가 무시하면 개성이 존중되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개개인을 존중하고 한 영혼을 존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회가 이제 계속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세대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의도하고 난 건 아닌데 임직 예식 때에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한 분 한 분 다 다르게 특별하게 짧게라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임직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임직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한마디씩 합니다. 그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멘트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세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우중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과제가 있죠. 나우중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과제는 뭐예요? 하우중 만드는 거예요. 나우중의 세대 가운데에서 하우중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 신앙의 과제입니다. 하우중이 뭐예요? 하나님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리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늘 말씀드려요. 신앙을 점검할 때 먼저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 재정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내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내가 나우중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우중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구분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하우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삶을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라입니다.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인데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대답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임직식 전에 임직자들하고 개별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뒤에 하얀 배경 벽에서 두 분 이제 한 분씩 저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촬영을 해주시는 집사님이 그래요. 그 사진을 찍는데 임직자들이 또 제가 임직자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서로 꿀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앉으면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저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기사분이 아니 저를 보셔야 돼요. 서로 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 보는 게 아니고 저를 보셔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너무 그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 서로 간에 그 끈끈한 정이 있는지 이것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못 느꼈는데 너무 그것이 기분이 좋고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어떤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 2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사랑합니다, 이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다는 것, 말뿐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에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동안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전인격으로 우리가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의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비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어떤 손가락을 펼지 미리 다 알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13살 난 스티브라는 소년이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흩어지는 중에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이 소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다. 이 소년이 질문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자기의 손에 들고 있었던 잡지의 표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잡지의 표지에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의 굶주린 두 소년이 나오는 그 잡지예요. 라이프지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 이제 그 굶주려 있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굶주려 있는 아프리카의 두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뭔가 지금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뭔가 정말 진지한 질문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간파를 못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 또 귀찮다는 그 표정으로 너는 아직 좀 어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 이해 못할 텐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다.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스티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떠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살 아이의 이 질문은 단순히 그 아프리카의 기아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좀 어렵지만, 13살 아이에게는 어려웠지만 이 아이에게는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13년 살았지만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고 너무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부모님에게 입양을 받아서 새로운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깊은 그 이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든 질문들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질문이었어요. 스티브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툭 내뱉는 가벼운 대답이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해예요. 이해. 고개를 끄덕여주는, 혹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 공감해주는 그러한 눈빛이라도 있었어요.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성경에 있음을, 성경을 계속 사랑하고 묵상해야 됨을 안내해 주었어야 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야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야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져서 그 중심된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책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7절을 자세히 보면은 가르치며가 나오고 뒤에 강론할 것이며가 나와요. 가르치는 것과 강론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은 장소의 차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강단에서 혹은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강론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집에서 길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이 강론입니다. 지난 수요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순민 성도님 부친상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순미 성도님이 말씀을 잘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잖아요. 조용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막 굉장히 잘 유창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했다라고 또 집에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 좋은 말씀이셨어요. 다 너무 듣기에 은혜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도전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잘 지키세요. 또 새신자이신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전에는 교회 나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새벽에도 잘 나오시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김수미 성도님 대답하시는 게 그래요. 새벽 예배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줍니다. 뭔가 막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면 막힌 것이 뚫리고 뭔가 묶인 것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같이 앉아계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강론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혜로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중요한 설교자들입니다. 제 설교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들의 강론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제 설교는 이 장소에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강론에는 장소에 한계가 없어요. 자녀들은 늘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까요? 유튜브 설교요. 쇼츠 설교요. 릴스 설교요. 늘 설교를 들어요. 세상의 설교를 듣죠. 그래서 그 세상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자라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요? 그 릴스 가치관이요. 릴스 설교자가 전하는 그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자극적인 그 가치관 세상에 비뚤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이 점점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늘 강론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늘 잔소리처럼이 아니라 지혜롭게 재미있는 언어로 재미있는 단어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런 강론들이 있어짐으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에 떨어지면 거리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온 나라, 온 열방이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나우중의 세대를 변화시켜 하우중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라 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메어 손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내 미간에 붙여 내 표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볼 때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무엇이 함께합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통과한 시선을 가지고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고한 시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고한 시선, 하나님의 사랑을 통고한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출입을 할 때마다, 오고 갈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끝낼 때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늘 손목에 있고 미간에 있고 여러분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얻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13살 그 스티브가 커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last name, 그의 성은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예요. 애플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이 스티브 잡스는 늘 복잡한 질문과 함께 신앙생활을 싸움처럼 해왔던 그런 아이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질문에 선명하게 답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갈급한 마음이 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선명하고 명확한, 혹은 선명하고 명확한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언가 내 마음을 붙잡아줄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머물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3살 스티브의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Growing Young이라고 하는 책에 그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 그러죠. 그 한부모 가정의 어떤 한 그 어머니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9살이에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교회학교에 맡기면서 그 교회학교 담당자에게 이 아이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그래서 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학교 담당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제대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피드백해 주세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심이 되죠. 내가 제대로 울 곳을 왔구나,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교회에서 정말 잘 자라납니다. 교회를 정말 집처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이 어머니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학교로 이 아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선생님으로 보이는 한 어른이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그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참 따뜻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15살이 됐어요, 이 아들이. 15살쯤 됐는데 그 교회가 참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유치부를 섬기라는 부탁을 합니다. 유치부를 섬겨줄 수 있겠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흔쾌히 예스, 그럴게요, 그러면서 유치부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을 돕는 보조교사로, 보조선생님으로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유치부에 있는 자기 아들을 찾으러 간 거죠. 유치부로 갔습니다. 유치부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그날의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특별한 돌봄이 필요했던 이 아들이 어느 7살짜리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한 손으로 그 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잠깐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해해. 나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 나우 중에서 하우 중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하우 중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배운 그대로를 살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 소년을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다음 세대 총동원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나우중의 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우중의 삶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우주 가운데에는 그 우주를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구원이 없어요. 하우중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우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0: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각 세대의 특성을 인정해요. 각 세대마다 특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받지는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만 본받지는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방식,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가르치시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강론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선생님처럼, 그 어른처럼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우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0: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0146번 지역번호 052 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7-1004번 지역번호 052 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9001번 지역번호 052 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6091번 지역번호 052 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0: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악기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하는 조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하루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곧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결심하는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것처럼 빼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송가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애통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기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힘내는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하루의 끝자락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앞서 나가려 분주했던 하루.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멈추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아멘. 윤주형 목사님의 예배 인도로 두 곡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로 함께 했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려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저녁 찬양 가운데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서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김상진의 평안하라. 그리고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부른 Abide with me.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0: evening, praise.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14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더운데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즐겁게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반이 순위권에 들지 못해서 아이들이 많이 속상해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에 기뻐하며 위로받는 저녁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행복 찬양 신청하고 싶습니다. 같이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연 남겨주셨어요. 사실 저도 학부모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요즘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1년에 한번 있는 운동회 날, 이 소음 민원이 그렇게 많이 접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 듣기 싫으니 조용히 하게 해달라. 뭐 이런 민원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운동회가 취소되기도 하고, 또 실내에서 진행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시끄럽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아닐까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어른들

신앙의 선배로, 인생의 선배로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보석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1년에 하루 정말 신나게 뛰어놀고, 또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김을 통해서 패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또 패함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마음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참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죠?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보석들 가르쳐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214번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을, 이 찬양을 드려야 할것 같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라. 오늘 끝곡은 행복, 우리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화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의 행복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영육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를 택하사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성화시켜 주시며 어릴 때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은혜로우신 섭리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밤 저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사 이 아침에 이처럼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선하신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오늘 하루도 저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어떤 중한 죄도 짓지 않게 해주소서. 제 마음속에 온종일 아버지의 위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사 오늘 저의 모든 언행 심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저 자신의 양심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이 목적을 위해 저 자신과 저의 모든 길과 행위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 보호 인도해 주소서. 저 자신과 그 모든 것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제가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의 온 교회를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횡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를 모든 음모와 반역으로부터 지켜주사 오랫동안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소서. 그 가족들도 축복해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이 나라 정부와 교회의 모든 주관자에게 그들의 소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들어 아프고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위로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늘 저의 최종 목적을 위해 믿음과 회개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것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으로 저의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이 모든 긍휼을

를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술로 친히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과 같은 기도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바쁠수록 기도하라.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그것이 아침 기도를 생략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때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묵상하십시오. 첫째,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더욱더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어떤 성공이나 번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을 때 배반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대문을 나섰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즉, 아침에 기분 좋고 활기차게 일어나서 나갔다가 밤이 되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넷째, 기도하는 데 바친 시간은 우리의 여행이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미지의 위험으로 가득 찬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는 우리의 선한 이름을 훼손시킬 가시나무라든가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덫과 올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사냥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초원처럼 보이지만 실은 독사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나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기도드리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올무와 복병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뱀을 잠잠하게 만들 때까지는 뱀이 우글대는 들판을 맨발로 걸어나가지 마십시오. 아울러 아침에 집을 나설 때보다 더 거룩해져서 돌아오지는 못할지언정 더 악해져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바쁜지는 몰라도 다음과 같은 기도나 그와 비슷한 간단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 집을 나서지 말고 일하러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간단한 아침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저의 언행 심사로 아버지의 위엄을 거스르고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받아 마땅한 모든 심판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시고 성령으로 제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이제부터 좀 더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제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허락하사 이처럼 새 힘을 주신 것에 대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오늘도 영육간에 당할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이 목적을 위해 저 자신과 저의 모든 행위를 아버지의 복되신 보호와 지도에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불쌍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고 죽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저의 모든 언행 심사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가서 계산할 때 저의 양심이 편안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허락해 주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다음과 같은 기도로 제게 필요한 다른 모든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1: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기도를 실제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I Love the Lord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감정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듯 했던 말들조차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 사소한 것들도 하나하나 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별거 아닌 일들도 나누고 싶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게 되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아시고 작은 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말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세 곡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가트우드의 A Thousand Hallelujahs, 브랜든 레이크의 Love of God, Maverick City Music의 Promis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때 저는 일기를 쓰던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SNS에 일상과 생각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심지어는 자물쇠까지 채워가면서 글을 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때 감정은 그대로 느껴지진 않더라도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기 위해서 종이에 그렇게 열심히 적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된 말을 적은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꺼내놓는 시간, 뭐 잘 정리가 안 되더라도 주절주절 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이 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때 또 얼마나 기쁜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허망해 보이나,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두 달이 지나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갔기 때문에 신학자들은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다시 복음은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다음은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속히 임하사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시고 거룩한 불길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홀연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성령이 오직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예스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송정미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웨슬리 듀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좌정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날 다스리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찬양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아멘. 윤한기 목사님의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어떤 찬양들이 이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기쁨이 강같이 흐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좌정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있는 어두운 곳에 내리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환경보단 고난과 흔들림, 또 외로움과 시험 속에서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내는 평안 속에서 얻는 지혜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현실이 마치 어둠처럼 막막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2일에 광야를 지나며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성선의 담대하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띄워드리고요. 여수리 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알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예라모십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식량난이 하루 이틀 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또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야기들 가운데 올해는 더없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밀 등의 식량 등을 공급받았고 또 이전보다 식량 생산량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한해 동안 수확물이 가장 적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 보릿고개. 지금부터 보리를 수확하는 한 7, 8월 정도까지가 가장 나기가 힘든 시기인데요. 북녘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한 끼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디 북녘의 주민들이 오늘 배를 골치 않기를 넉넉하진 않더라도 한끼또 하루를 지내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서 또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제재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 등을 해결하고 포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나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주민들이 오늘도 안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쉽게 도움을 또 청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배급이 무너져 있고 식량을 이제는 스스로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리대를 활용해서라도 지금은 당장 하루를 나고 결국에 또 가을 수확철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녘의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 하루하루 이 봄 시기를 지내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북녘 주민들. 하지만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또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낼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는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셔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과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북한 목사님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성경 공부. 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에 또 많은 갈등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도 겪어내신 김북한 목사님,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한국까지 오게 되셨을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실게요.
1: 한국에 후원하는 단체에 고맙다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집에서 공부도 했고 글 쓰는 걸 어려서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가 공부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문장이 다르잖아요. 제가 우선 이렇게 보더니 그때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의 큰 대도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다 후에 서안까지 가서 공부를 했는데 야 진짜 잘 먹여줬어요. 옷은 한국에서 날라서 뭐 한국 옷 막 입히고 좋았죠. 집도 고급 아파트에서 이렇게 새 들고 살면서 좋았는데 통독이 그 뭘 모를 때는 한 달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를 하래요. 한 시간 동안. 대충 기도하는 척 하다 이렇게 가만 앉아 자는데 못 자게 한다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야, 진짜 밥 때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갈 데 없지. 그리고 밥 먹고 또 8시부터 한 8시간 통독시키고 저녁엔 또 1시간 기도시키고 성경 또 10절 암송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한 3번은 도망갔던 것 같아요. 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야,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서 그럼 어디 갈 건데 그 넓은 땅에 진짜 절회 고도에 떨어진 것처럼 홀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체념을 했죠. 통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앉아 들으면 들려요 소리가. 익숙해지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뭘 습득하는 건 빨랐던 것 같아요. 한 1년이 되니까 성경 신약을 한 100독하게 되고 구약성경 한 10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익숙해져요. 100독한 다음에 팀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렇게 믿어서 팀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배웠냐면요. 믿는 척 하는 걸 많이 배워요. 그러면 왜 연기를 배울 수밖에 없냐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보면 잘 믿는 애들을 잘해줘요. 성경책도 예쁜 거 갖다 주고 뒤에서 돈도 슬슬 주고 놀러 갈 때도 대륙 다니고 잘 믿어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해서 잘하면 한국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선 거죠. 그때부터는 믿는 척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일성이 앞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말만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도할 때 눈물도 주룩주룩 흘리고 또 지식적으로 뭐 쫙 이렇게 푸니까 쏘갔는지 쏘가졌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강 목사가 너 팀장해라. 파송해 줄 테니까 가서 네가 팀장이 돼서 또 이렇게 사역장을 하나 꾸려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겠다 했어요. 파송을 하면 돈을 이만큼씩 줘요. 그 돈이 답 나가지고 파송 받겠다 한 거죠. 보통 다른 때는 파송할 때 한 사람씩 파송을 해요. 그땐 팀으로 내보낸 거예요. 같이 나가니까 내가 돈 만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이, 그럼 왔던 김에 일하지 뭐 해서 달로미들 이렇게 한 여섯 명 모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무슨 이렇게 사역비를 주는 거예요. 한 달 먹고 살려면 팀이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음식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한 1,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를. 그러면 300원은 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그리고 700원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티 안 나게 잘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했나? 돈이 모이잖아요. 거의 한 3,000원 정도 모였어요. 그때 중국 돈 3,000원. 돈이 품에 있으니까 평안이 오는데 잡혀도 공안한테 이 돈을 이렇게 주면 그건 나오거든요. 난 살아. 돈이 주는 믿음.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바늘 같은 게 꽉 찔린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넌 도둑이야 하는 느낌. 그렇게 한 주일인가 계속 찔리다가 하도 찔리니까 그래서 양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밥 먹을 때도 찔러요. 자다가도 찔러요. 아,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내 양심에서 헤어나오려고 돈을 포기하는데 버릴 순 없잖아요. 이 아까운 돈. 그래서 돈을 다시 1,000원 받았으면 한 300원 더 붙여서 1,300원 쓰는 거예요. 다시 사익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양심이 놓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안 찌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아, 됐다. 이제 살 것 같다. 잠도 좀 잘 것 같다. 했는데 또 이름이 오는데 이번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공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서웠어요. 전 양심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뭐 그랬어요. 아, 나 도둑인데 어쨌다고 도둑질 안 하면 나 북한에서 벌써 굶어 죽었다고. 그때 또 제가 소문이 좀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 죽어도 못해 이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최강 목사님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어머님이 그때 권사님이 가스레인지가 고장난 거예요. 네가 가서 좀 고쳐줘라 해서 알았다고 해서 최강 목사님이 사택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아파트 어디 들어갔는데 집에 장판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집이 춥고 꾸리지도 않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역장들은 정말 궁전이었어요. 아 집이 왜 이래? 이러면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고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때 택시 타고 가라고 그때 중국 돈 50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받았어. 근데 저는 사역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50원이면 한 달을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난방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나한테 택시 타라고 주면서 자기 난방비 안 하는 그거 보면서 택시를 타는데 야, 뭐 그때 뭔가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복음 전하려고 온 가족이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도둑질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택시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장 갔죠. 아, 근데 공개하겠다 해놓고는 정작 그 떡 앞에 앉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가르치던 탈북민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다 대부분 제대군인들이에요. 잘 먹여놓지, 근육은 울퉁불퉁한 것들이, 힘은 뻗치지, 이런 것들 가둬놓고 지금 성경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 훔쳤어 하면, 이거 맞아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기도는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디오에서 통독이 쫙 소리가 나가는데, 너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마귀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 아, 그 부분이 나오는데,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중국 돈 3천 원 있다. 이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훔쳤다. 그래서 돈 아예 꺼내놓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훔쳤다.

0: 잡히면 나 혼자 살려고, 그리고 안 잡히면 이거 가지고 북한 돌아가서 나잘 먹고 잘 살려고 훔쳤다. 그냥 이실직고 했어요. 아니, 눈물이 나요. 뛰쳐나가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갑자기 어떤 기운이 저를 확 이렇게 안아주는데 거의 울다가 막 혼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 울다가 다 정신 차려봤더니 학생들이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우리 선생님 돈 띠문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냐? 북한 문화에서는 돈 다루는 사람이 좀 띠어먹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띠먹겠지. 다만 좀 너무 많이 띠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꺼내놓으니까 얘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존경한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사람이 눈이 바뀌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보이시니까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도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마치 흑백으로 된 세상에 살다가 칼라로 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설교를 하는데 이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봤더니 얘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 그 행복함 때부터 저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달 만에 다 잡혔어요, 저희. 그때 생각하면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북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똑같은 종교 때문에 가족이 굶어 죽고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믿으라면 누가 믿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 철벽을 깔고 의지적으로 안 믿어요. 왜 믿었냐?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거 믿었거든요. 공안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켜준 분이 안전할 거야. 이거 철석같이 믿었는데 잡힌 거예요. 내가 꿈을 꾸나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도문 감옥이라는 그 감옥은 탈북민 전용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오래 있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 번을 북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길게 있으면 2, 3일 정도 있다가 조사받고 나가는 감옥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넉 달을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한사역장의 총팀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신문할 게 많으니까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듯이 하나님이 건져줄까 했는데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경 통독을 했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왜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느냐는 그 원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이제 지우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가 다 끝나고 북한으로 북송될 날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때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저는 두만강을 넘으면서 제 인생을 목숨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죽자 그러고 있는데 호송되는 날 손에 다 죽압을 채우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통 군용차가 감옥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국경 경비 군인들이 호송을 하거든요. 근데 공안들이 와 있더라고요. 공안들이 승용차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타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게 됐죠. 제강 목사님이 한국으로 추방돼 간 다음에 우리를 구명하기 위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으로 오기 위한 길을 시작했죠.
1: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결국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와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김북한 목사님. 하지만 한국으로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국에서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어냈어야 됐다는 김북한 목사님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캐나다 해군이 한국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AI로 대규모 범죄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이며 법조계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면서 AI 노동시대가

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 확산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폐기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핵협상은 향후 60일 동안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는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아직 최종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아직 공식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고 추가 세부 합의 내용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루피화와 필리핀 페소화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도네시아 루피화 역시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통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셀 아시아 현상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지난달 엔화 방어를 위해 63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긴급 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외환 보유의 감소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동전쟁이 실질적으로 진정되지 않으면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도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잠수함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과 캐나다 해군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 기지에 입항했는데요.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항해한 것은 역대 최장 거리로 편도 약 14,0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최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독일 TKMS와 경쟁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 중인 최신 잠수함을 직접 공개해 기술력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자동화 수준, 장거리 항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 경우 현지 생산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 재계 인사와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국제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의미 없는 자해적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을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인터넷 통제와 사회 감시 강화도 국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북한처럼 통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자국민 행복지수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검찰과 법원, 로펌 업계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법조계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전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1,000개가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AI로 분석해 핵심 증거를 15일 만에 출연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기초 자료 분석에만 6개월 이상 걸렸을 작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검사가 직접 오픈소스 기반 AI 프로그램을 제작해 100만 건이 넘는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고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만 선별하는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신입 변호사들이 맡던 판례 검토와 서면 작성 같은 기초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변호사 채용 공고는 최근 4년 사이에 약 19% 감소했습니다. 반면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허위 사건 번호를 생성하는 부작용도 늘고 있어 법원은 허위 사건 번호 확인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검증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의 인간형 로봇 피겨 03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며 AI 기반 자동화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피겨 03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약 8일 동안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며 총 24만 9천여 개의 택배를 처리했습니다. 로봇은 택배 바코드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자체 AI 모델을 통해 물건 크기와 형태를 스스로 판단해 작업했습니다. 회사 측은 원래 8시간 연속 근무 가능 여부를 시험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안정적인 성능이 이어지면서 200시간까지 테스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로봇이 목표 시간을 돌파하자 직원들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환호하며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피겨 03은 외부 원격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며 작업을 이어갔고 비닐 포장과 상자 크기에 따라 한 손과 두 손을 구분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이제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물류와 제조 현장 같은 육체 노동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의 확산과 경력직 중심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30대 고용률 81%와 격차가 37.3%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AI가 신입 인력이 맡던 기초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법률과 회계 등 전문직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늘면서 신입 채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대까지 겹치며 청년층 장기 실업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 실업자는 1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8%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과 30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 경험 자체를 얻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며 노동시장 진입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마당 매대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길거리 장사로 나서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마당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수익이 줄면서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길거리 장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점상들이 사실상 자기 자리처럼 사용하던 장소에 새로 나온 주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사 자리를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단속까지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고 있다며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는 30에서 10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0도, 안주와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7도, 평양과 진남포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구성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희천 18도, 구성 17도, 강계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구성과 강계 희천이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장현 18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5도, 장현과 개성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평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사는 비 소식은 없겠으나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강 18도, 함흥과 원산 1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평강 23도, 원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5도, 웅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성진과 무산 20도, 웅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심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수보다도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33가 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된 것이다. 주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후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모범이 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다했다고 하죠. 간호사 하면 많은 이들이 나이팅게일을 떠올릴 정도가 되었고요. 간호학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 묻습니다. 헌신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5월 26일 화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음성회에는 찬양사역자 홍지승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

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족한 것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는 거 보면은 참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도 또 부족하고 쓸모없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훈련받아 제자가 된 다음 사명을 맡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서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죄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참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무리 같은 사람,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람, 처음에 나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봤을 때, 야, 나는 미국 가서 정치

0: 공부하고 돌아와서 정치해야 되겠다. 목적이 가난하기 때문에 버리밥 먹기 싫어서 난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바꿔놓으셨어. 너희 나라는 너 아니라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달하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으면 하우스보이 출신 정치 못하게 하시고 신학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형님들, 누님 다 전도하고 집에 있던 터줏갈이 다 갖다 내 불살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됐으니 참 하나님의 목적, 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제가 미국 유학을 갑니까? 못 가지요. 근데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사진 파울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왜 날 미국에 데려다 유학을 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얘 데려다가 공부시켜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인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전도사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면 그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워십 찬양 앨범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고요. 부름받아 나선 임호음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화 챔버 콰이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은혜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오늘도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0: 인천광역시.
1: 인천에?
0: 네, 남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1: 처음에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있는데 인천을 고르신 거예요? 1번으로?
0: 네, 사실

0: 실은 저는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1: 서울
0: 예,
1: 쓰셨어요?
0: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서 살다 나니까 그래도 한국에 오면 그래 중심지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국 그 하나원에서 이 집을 배정받을 때 서울에 오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쵸.
0: 근데 그분들을 다 보니까 다그 친척이 있고 다 이런 분들이 그 친척을 찾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우리 그 서울에 가는 분들도 이렇게 집이 뽑기를 하고 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서울에 아는 분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가게 되면 그분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1: 확률이
0: 네,
1: 줄어드니까.
0: 그래서 그
1: 아,
0: 서울을
1: 세상에.
0: 그 포기했어요. 서울을 포기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예,
1: 네.
0: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함께 제가 그 교회에 다니던 그 자녀분을 알게 돼서, 교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 교회에도 다니게 되고 이랬으니까, 예, 그 자녀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려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느라고 인천으로
1: 세상에.
0: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1: 네.
0: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도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1: 가짜
0: 아무도
1: 교회.
0: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교회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또 또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1: 그쵸.
0: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녀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
1: 네.
0: 거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래도 고향을 둥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게 됐고, 예, 그
1: 네.
0: 길에 들어섰으니까 나는 교회에 먼저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인천으로 선택해서 왔어요.
1: 교회까지 그러면
0: 네.
1: 얼마나 걸려요?
0: 그 우리 목사님이 집이 시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나서 교회를 나가게
1: 같이 타고 가세요,
0: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차를.
0: 항상 목사님이 우리를 태우고 갔다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거든요.
1: 주일마다요.
0: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1: 이곳에 오셔서 추석 명절도 보내시고 설 명절도 보내시고 연말
0: 네.
1: 연시 또 새해에도 같이 보내셨잖아요.
0: 네. 네.
1: 그때 보통 이제 북한에 고향이신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제 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봄 소풍도 같이 가고 할것 같은데.
0: 했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그래도 한국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주느라고 우리를 데리고 예, 저기 인천에 있는 그 바닷가 월미도 예, 거기에 가서 배도 타고 우리로 예, 식사도 시키고 예, 그렇게 여행도 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조직하는 예, 은혜동산 예,
1: 네.
0: 제주도에 가서
1: 제주도까지
0: 예,
1: 다녀오셨어요.
0: 제주도 은혜동산을 통해서, 예,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이미 전에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진짜 이 역사하시는 이, 그걸 많이 보고 느끼고, 예,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또 우리 저기 또 바닷가 옆에고 찻집에 가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달래 주고 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1: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찬양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찬양의 감사의 고백들처럼 모든 것이 감사,
0: 네.
1: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수 있음에 감사인 고백처럼 이곳에서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 가운데

0: 감사의 제목들이 나눔의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정착하시면서 저희가 다양한 걸 먹고 또 지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인천에 집도 받으시고 이것저것 사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의식주를 경험하셨는데 여기 밥은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1: 네, 그런데 좀
0: 짰어요.
1: 뭐랄까 많이 음식이 달아요.
0: 달아요.
1: 네, 그 달아서 좀 그랬는데는 그래도 그 북한에서 그 수산물을 그 동해바다 옆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수산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장 인식에 남는 거는 그 명태 그 뭐고 뭐 음식 이름이
0: 명태찜? 동태찜?
1: 네. 명태찜을 아주 인상적으로 먹었거든요.
0: 맛있으셨어요.
1: 네, 중국에서는 수산물이 하나도 그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고기는 중국에서는 고기는 많이 먹었는데
0: 네.
1: 그런 수산물을 먹지 못해서 한 10년 동안 엄청 그랬거든요.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먹던 그 고향 음식. 예, 그다음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 예, 북한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뭐평그 냉면, 네 냉면, 두부밥, 예
0: 맞아요.
1: 인조고기 밥,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원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우리 주일마다 이 목사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0: 네.
1: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때 그걸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고 이런 걸 우리한테 다 채워주시고
0: 네.
1: 진짜 감사.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 고생하고,
0: 그쵸.
1: 네, 거기서 진짜 헤어나오자면 힘들고, 별의별 고생 다 하고, 이런
0: 맞아요.
1: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여기 와서 뭐, 다 고생할세라 섬겨주시고, 예, 그렇게 뭐, 해주니까, 그저 우리는,
0: 네.
1: 우리 입에서 그저 감사의 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네.
0: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북한 땅에, 전파를 통해서 고향 땅에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북녘 땅에 계신 고향 땅에 있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함경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말 머자는 하나님의 그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감사를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어요? 기분 좋은 아침바람이 신선한 공기를 듬뿍 몰고 옵니다. 창문을 빙긋이 열고 마음도 비스듬히 한번 열어보세요. 지저귀는 새소리를 방 안으로 드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도 내 안에 모셔드리다 보면 어느덧 나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려서도 버릴 것도 없는 건강한 5월이 우리에게 아직도 몇 날 남아있음이 감사한 이 5월의 하순 아침,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이어지는 이제 이전에 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8장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지식이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내 지식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땅히 행하겠다. 그게 나의 권리이고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지식이 사랑의 기초에서 사용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지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지식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할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인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데 사용할 것인가? 사람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는 데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권리, 지식, 기회를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권리 포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이제 9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사례로 사도 바울

바울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자유인, 그 당시에 헬라의 자유인은요,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아주 고된 노동은 시민에게 합당하지 않고, 이런 고된 노동은 노예들, 종들이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었죠. 또 성로들을 양육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 이 말은 헬라의 수사법인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문문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내가 분명 자유인이다. 나는 반드시 분명 명백하게 자유인이다. 이런 고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사도가 아니냐. 내가 마땅히 사도다. 나는 분명히 사도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라는 이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연약한 자로 섰었죠. 내가 사도인데!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위로 짓누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의 이 중요한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인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했었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됐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봤느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곧바로 봤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빛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냥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적으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만난 예수님도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0절에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뒤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쓰러지죠. 그러자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영이라면, 영이 손을 얹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감싸는 거죠, 영은. 근데, 오른손을 얹었다. 이 말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 다시 이제 9장으로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그러죠. 보았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과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다른 건 몰라도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너희들을 세운 것이 내가 감당했던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면서 이 베드로, 이 개바파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봤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을 친히 못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예수 믿게 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쓴 것 자체가 나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증하는 것이다.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을 너희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렇게 선 것이 바로 나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부인하면 사도가 아닌 자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회라면 너희들이 이 교회의 교회됨을 인정하면 나의 사도됨도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됐고 또 자유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비판하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별로 마치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아니 왜 혼자 와서 여기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냐? 장막을 만들면서 아니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할 텐데 아니 그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한데 왜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지도 않고 자원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단순히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마땅히 사도된 자격이 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이 잘 서가기 위해 여기에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 나의 권리됨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이거는 뭐 거리낌이 없다,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반증하는 하나의 예시로 자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서포터를 받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또 개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그렇죠? 자, 그리고 개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베드로는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이미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자매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함께 다니며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 바나바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그 후원으로 일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권리 포기의 관점을 이제 군복무 7절에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의 예, 이 세 가지 예로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 군복무, 로마 군대의 군으로 입대를 하면 나라에서 제국에서 다 먹을 거 공급하고 또 군복도 공급하고 무기도 공급하고 다 하죠. 야, 너 군복 입는데 돈 내야 된다. 칼, 로마에서 주는 칼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군복무를 하면 마땅히 그런 것들을 지급받는 것은 군인의 권리라는 겁니다. 마땅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아니 포도원 주인이 포도 심었는데 아유 나 이거 먹을 수 없어 못 먹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포도 키웠으면 아니 물론 팔기도 하지만 잘 먹어야죠. 거기 있는 포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떼를 길렀는데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다. 아니 얼마나 이 젖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안 먹는다. 아니 이거는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죠. 자,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걸 말하는데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율법도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두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기록되었을 때,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할 때 기억 나눠주가 나옵니다. 이 기억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4절이 나오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곡식을 떤다. 곡식을 이제 타작하기 위해 소가 밭에서 이제 쭉 가잖아요. 자, 그럴 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쟁기질을 하고,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또 이제 갈고, 알곡을 타작하고 할 때 소의 힘을 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소 입에 망을 씌우면, 여러분, 곡식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소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먹으면 안 되고, 탁! 율법에서는 이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도 일하는데, 일하는 소 배고프면 안 되고, 소를 위해서라도, 배고픈 일하는 소를 위해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게 뭐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의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게 꼭 어떻게 소들만을 위해서 말하는 거겠냐? 10절에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갖고 따는 것이다. 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거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복음 전도자를 위해 기록된 게 뭐냐?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조건 다 안 먹고 쩔쩔 굶고, 이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를 하고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갖고 갈고, 자, 밭을 왜 갑니까? 곡식 거두려고. 그다음에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갖고 자다. 곡식 탈곡할 때 이 곡식을 얻을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혹여라도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가 어느 정도 설 때까지 장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일절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의 교회가 일어나고 혹여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며 일꾼 말씀 전하는 자가 갖고 있는 권리 다 쓸 수도 있겠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기꺼이 쓰지 않는다. 그러죠. 않는다. 그 이유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그 일을 해도 근로 시간이 있죠. 근로 시간. 주 5일, 40시간, 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넘으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초과수당,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자가,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몇 시에 출근하냐? 4시에 출근하죠. 일찍 일어나서 4시에 오죠. 몇 시에 퇴근하냐? 10시에 퇴근하죠. 9시, 10시. 그럼 10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출근한다, 퇴근한다 개념을 이미 없습니다. 출퇴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교회 아버지 집에 왔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가서 자러. 그 5시에 와서, 4시에 와서 10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을? 18시간. 그럼 18시간을 주 7일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7, 18 곱하기 7, 그럼 126시간, 120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 100시간이 넘으면 어마어마한 노동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노동량이죠. 근데 그거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기쁜 섬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면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래가 아니라 참 감사하다.

0: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 헌신을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때로는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 일이 있고 행사가 있고 또 준비할 게 있으면 쉬리고 뭐고 뭐 밤낮 없이 와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미쳐다 보지 않아서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위해 하는 것은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 소명의 개명이고 성직의 개념이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나 같은 죄를 불러서 주의를 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여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구석구석 봉사하는 것, 이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하는 것과 시상적인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다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여러분, 사랑은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권리 주장이 아니죠. 철없는 아이가, 엄마, 나 집안 청소했으니까 용돈 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엄마가, 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 한번 계산해볼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 너 깨우고 밥 해주고 옷 발라주고 또 준비물 챙겨주고 낮에 장 봐서 너 밥 먹을 것도 챙겨주고,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주님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이렇게라도 주를 위해 제가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만 받아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나를 만족시키기보다 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구구절절 변호해야만 하는 바울의 입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다소 씁쓸해집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죠. 은혜를 입은 교회가 은혜를 입힌 사도를 향하여 너무도 심한 억측으로 상처를 입히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리를 지어 소문을 만들고 그것을 정설인 양 퍼뜨려 나가며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도께서 당시에 수고의 대가도 없이 자비량으로 섬기며 이루어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오늘도 값없이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무자비함이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책근하시니 듣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이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바알 선지자 450명을 홀로 제압했던 선지자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불로 제단을 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겠다면서 고통을 호소하지요. 천사가 준 꿀과 떡을 먹은 후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혼자 되었고 목숨도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그 힘든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던 사람도 위기와 시련이 닥치면 무너지기도 하지요. 복음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과 약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주님께 나의 사정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첫 찬양 나눕니다. 찬송가 84장, 새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현대시대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80만 명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110만 명을 돌파했고 5년 새 우울증 환자는 30% 이상 급증했으며 2020년부터 2030년 청년 세대가 겪는 만성질환 1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외로움, 고민, 무능, 비관 등의 증세를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심 같이 너 지금 무엇을 하니? 얼마나 힘드니? 라고 묻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일 텐데요. 묻는 사람도 없고 힘들다고 푸념을 할 사람도 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지요. 아픔과 상처를 감추고 외로움과 고민을 덮으면서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와 스승,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97장, 새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언젠가 한 방송 매체에서 우울증과 자살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명랑하고 말도 많고 쾌활하게 보인다고 해서 우울증과 상관없지 않고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 해서 자살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더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서 모방 자살을 의미하는 베르테르 현상들도 여러 번 겪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누를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힘든 내 사정과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힘들어하던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귀하게 들어쓰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치유와 용기 그리고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가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시고요.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M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가 깊은 터널을 만나면은 마치 세상과 단절됨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창문을 닫아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그리고 갓길과 추월은 금지고 또 꽉 막혔을 때 외에는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된다고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짧고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지요. 먼저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표 대신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터널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인생의 터널은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인생의 터널을 주저하지 말고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오늘도 인생의 터널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믿음, 종의 믿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진정한 회심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경험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회심과 사역에 대해 종종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교 시간에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회심을 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뒤에도 선교사이고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심을 하기 전에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믿음으로 억지로 감당했습니다. 회심을 한 뒤에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축복이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세상에서의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감격을 잊고서 종처럼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아들이며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책무를 즐겨야 합니다.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처럼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메리 제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역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6장,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은 인성 교육은 평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도덕 교육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훈을 지키며 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 중에도 어릴 적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은 이가 많다고 합니다. 인성교육은 당장의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멀리 보고 꾸준히 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서로서로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며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간다는 소식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직업의 사전적 정의는 생계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일터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살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시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 청청한 온유월의 실록처럼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가족의 건강,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형편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세요.

0: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더 낮아지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인생은 첫째, 진노를 통과하여 거룩한 기쁨을 누립니다. 어제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겼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오늘 12절에서 그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궤를 옮겨오는 일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해요. 단 여섯 걸음 가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히 조심해서 궤를 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실수는 유익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던 다윗이 웃사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고 해요. 배옷은 회개와 겸손을 상징하지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위풍당당한 왕임에도 이렇게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와 신정정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고해요. 다윗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을 남녀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생이 됩니다. 헌신하고 화목하면 축복이 저절로 나오고 나눔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회개의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추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인생은 둘째, 인본주의를 이깁니다. 그런데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고해요. 여기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계속 불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언약궤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인본주의가 그대로 미갈에게 흘러간 거예요. 물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미갈을 첫사랑으로 사랑했지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미갈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임금이 더 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배에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다윗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양을 있는 대로 다 차리면서도 정작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니까 20절에 미갈이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비난해요. 가족 우상주의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홀대해서도 안 됩니다. 백성을 축복한 다윗은 자기 가족도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은 다윗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어요. 다윗의 그 거룩한 기쁨이 미갈의 눈에는 그저 자신 앞에서 몸을 드러낸 방탕한 행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버지의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보았으면서도 미갈은 여전히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정치적 임금으로서의 다윗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21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처럼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진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해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 왕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사실상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 인본주의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의 기쁨에 동참하나요? 미갈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며 구경만 하진 않나요? 내가 버리기로 다짐해야 할 내 안의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혈기 많은 남편을 업신여긴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물질 고난 사건과 직장 동료 부인에게 상간녀로 오해받는 수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서야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았어요.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지체들과 함께 한 걸음씩 가다 보니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게 되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추듯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한 지체를 태우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예요. 주차 문제로 화가 난 남편이 혈기를 못 참고 차에서 내려 주차 봉사를 하시던 두 집사님께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하에 주차하고 온 뒤에야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을 채율하며 집사님들이 그러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으이그 하면서 표정과 말로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제 심중에 남편은 혈기를 참지 못하는 환자야라는 생각이 꽉차 있었던 거예요. 저도 혈기 많은 남편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고 교회 집사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을까봐 미갈처럼 온몸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교만한 저를 은혜로 택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그룹 리더로까지 불러주시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게 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의 약하고 악한 부분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이 신경정신

0: 약과 약을 잘 챙겨 먹도록 돕겠습니다. 남편이 무시될 때 입을 다물고 저의 교만을 회개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배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어요. 그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방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였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미갈처럼 점잖게 창밖으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체면과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뛰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천해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진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노를 통과한 거룩한 기쁨으로 인본주의를 이기고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웃사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을 보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실수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바로잡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일 왕국의 왕이면서도 배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던 다윗의 그 거룩한 기쁨이 저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미갈처럼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예배자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울의 인본주의가 그의 딸 미갈에게 그대로 흘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대에서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자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출석했던 제 모교회의 장로님들이 주일 낮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주 기도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어려운 단어를 막 써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교회를 조금 다니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전지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고 전능은 올마이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도대체 이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냐 한참 동안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고 나서 이 무소부재, 없을 무자에 바소, 아니 불, 있을제 종합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에 다 편만한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속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전지, 전능,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지, 전능, 무소부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끄집어내는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드러내주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어딘가? 라고 한다면 어디겠어요? 네, 벌써 눈치 빠르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이 시편 139편이니까 시편 139편이라고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니까 학자들 보니까 아 여기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시편 139편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9편을요 시의 왕관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편이 시편 139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보니까 총 24절로 되어 있는데 각각 6절, 6절, 6절, 6절씩 나누어져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순서를 좀 바꿔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의 통찰과 다윗의 소원 기도, 이렇게 네 파트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라고요? 전지하심. 두 번째는요, 무소부재. 세 번째는요, 전능. 네 번째는요, 다윗의 기도.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자, 잠시 서로 보시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번역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로 시작하는 기도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 이전에 나와 관계가 있고 친밀하신 하나님, 그를 부를 때 야훼 내지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이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가깝게 또 관계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가 하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절 띄워주시면, 그분이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절에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 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카르 살핀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하카르 살핀다 살펴보셨으므로 이 단어가 그냥 지나가듯이 훅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치열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광부들이 금맥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 돌에 붙어있는 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14번 재련하고 18번 재련하고 24번 재련하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14K, 18K, 24K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돌에 있는 그 붙어있는 그 원석을 여러 번 재련해야만 알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광부들이 알아보고 그것을 캔단 말이죠. 그때 살펴본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것이 살핀다, 하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수아가 가나안 정탐에 갔을 때 그것을 샅샅이 정밀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때 살핀다. 또 하나의 여러분 어원은 뭔가 하면 재판정의 판사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 그 범죄자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 그때 하카르, 살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살핌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CT를 찍듯이, MRI를 찍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훅훅 지나가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지금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살피시느냐? 왜 주도 면밀하게 모르는 것이 없이 1.1억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치열하게 살피시느냐? 도와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멘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읽음만 봐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전지 파트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앞을 보시면서 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서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알고 계십니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안고 일섬을 안다고 그랬는데 안는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절망과 포기 상태 그게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일어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려고 일어나 있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가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이 말을 원뜻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뒤에서 안아주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안수라는 것은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 사역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고 자기와 똑같은 본질의 보이사 성령,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보이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앉을 때도 도와주시고 설 때도 도와주시고 우리 말할 때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 만들 때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 하시고 도와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카운셀러, 조력자, 선생님, 인도자, 보호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사시는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어떤 하나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랬어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늘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 공부하고 온 겁니다. 억지 적용이 아니에요. 하늘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밝음이에요. 높음이에요. 긍정이에요. 내가 밝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거기 계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 서울입니다. 서울. 하늘의 반대말이 서울입니다. 서울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그 바닥 칠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거기. 안 계신 곳이 없이 거기 계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라고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요, 예, 새벽의 동쪽이에요. 동쪽. 여러분 새벽 날개가 어디부터 칩니까?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올라요. 희망이죠. 꿈이죠. 그런데 바다 끝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서쪽이에요. 해지는 곳이에요. 슬픔이에요. 우울함이에요. 여러분 야심차게 해 뜨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해지는 우울한 서편, 해지는 그쪽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주의 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10절 말씀, 주의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이 뭐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어디에서도요? 하늘에서도, 서울에서도,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그 뒤에 보면 밤에도 낮에도, 흑암도 빛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이 일반이고 어떤 곳이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잠 깨요, 베델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속입니다. 듣고 계시죠? 형 속입니다. 그런데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여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이제 저 800km 이상 떨어진 하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하루만에 다 갈 수 없어. 어느 한 곳에 전혀 낯선

그래서 모세 유숙,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 루스가 뭔가 하면요, 아몬드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없으니까 이 아몬드 나무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뭔가 해서 이 살구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민수기에 보면 이 아몬드 나무를요, 살구나무로 번역한 그런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몬드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 바람은 불죠. 휘. 춥죠. 을신을스럽죠. 혼자죠. 우! 우! 맹수 소리는 들리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안 자고는 안 되니까 야곱이 그 주변에 있는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사닥다리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오락내락 하면서 야곱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이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여러분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이제부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으로다.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일반 지명이 베델,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만난 어떤 사람도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나봤어. 가만 계시면 어떡해요?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괴롭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해 오기를 어떤 상담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가정에만 가면 가정이 지옥이에요. 직장에만 가면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면 다 나를 왕따시키고 그냥 뭐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여러분 각자 사람들마다 어디에 가면 어디에 속해 있으면 가장 힘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참자, 그래도 인내하자, 그래도 버티자 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회사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상사가 이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떠나네. 그때부터 너무 자기한테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고 그리고 주변에 모는 사람들도 저 사람 걸어다니는 예수야 그런 평가도 해주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여러분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터든 너무 힘든 곳이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루스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춥고 힘들 때 바로 그때예요. 창세기 28장이요. 그때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환경이 힘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셨단 말이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곳, 바로 그곳,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무소부제 바로 거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께서

그래서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내장. 내장. 여러분, 이 내장을요, 그냥 뜻대로, 원뜻대로 하면 그냥 심장, 콩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장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심장, 콩팥이 아니고요. 가장 소중한 내 마음, 내 속사람, 내 영혼.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많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그냥 의학기술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수술하면 이제 다 집어넣고 이제 바늘로 꿰매야 되지 않습니까? 꿰매놓으면 그 살이 어떻게 두 개가 붙는지 그리고 내장이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자기는 모른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의학기술대로 꿰매놨을 뿐인데 나중 보니까 다 붙어있고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의 몸, 인체만 봐도 인체의 신비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고 여러분 오늘 이런 성경은 안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기묘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탁 머릿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아는 단어는요 신묘막측이에요. 신묘막측.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뭐가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기가 막히고 기도 초풍할 일들이 많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이 아니라 700억이 돼도 우리 전 세계 인구 다 붙어도 하나님 한 번 못 이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역사의 수류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가니까요, 한 강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막대기. 여러분, 좀 유창한 단어를 써서 그런데 원래는 하드 꼬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개미들이 거기 있는 다맛을 빨아먹으려고 막 이제 그 하드 꼬쟁이를 가지고 막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가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가만히 비웁니다.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이고 불쌍해라 저 무거운 걸 갖다가 하면서 안 되는데 내가 옮겨줘야지 하면서 그 하드 꼬쟁이를 들고 한 2m쯤 옮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 구멍 앞에 딱 갖다 줘요. 그 강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드 꼬쟁이 들어가지고 2m 옮겨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맞죠? 그런데 개미 세계에서는 막 난리 벌써 난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오, 미라클. 기적이야, 기적. 무슨 이런, 놀라워라.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여러분 외치는 것이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인간 사회, 특별히 내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 기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가시면 평생 복 받습니다. 다 눈을 뜨시고 집중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가 저한테 조언하기를, 네가 그냥 대충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온수를 붙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 네가 좋아하는 말에만 밑줄을 긋고 네가 정말 높은 수준의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명령,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의 밑줄을 긋고
내 인생

0: 도무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순종할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노래해야 되겠지만 노래한다고 기적을 내리라지 않습니다. 노래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기적의 준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이론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결단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기도로 에너지를 얻고 말씀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러 말미암아서 이 전지 전능 무소부재를 삶에서 정말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늘 자기가 그냥 지시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지 전능과 이 무소부재가 내 삶 속에 실질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시고 나를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항상 내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가기 싫은 거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오늘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경제와 가정과 국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서 주인공 사라 코너를 암살하는 그런 내용의 SF 영화다. 폭력적이긴 하지만 만듦새가 훌륭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시 보니 미처 몰랐던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라가 처한 곤경의 상당 부분은 그녀를 뒤쫓는 킬러의 포식자적인 위력을 사람들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등장하는 인물마다 터미네이터에 가공할 만한 힘을 제대로 몰랐다는 뜻이다. 그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사실 불멸에 가까운 기계였다. 영화 초반 술집에 있던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경찰서에 신고하자 형사는 거기는 공공장소니까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 공공장소라서 목격자가 많으니 아무도 감히 그녀를 죽이려 들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위에 누가 있든 표적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 맹수, 이 터미네이터가 못할 일은 없음을 형사는 몰랐던 것이다. 얼마 후 사라를 경찰서로 데려온 형사는 저쪽 방에 소파가 있으니 거기 누워서 눈 좀 붙여요. 이 건물에 경찰이 30명이나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안전한 데가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터미네이터의 압도적인 실체를 모르다가 전멸되고 만다. 문제는 사라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죽이려는 자의 위력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한다. 당신이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당신을 짓는다.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냈다 해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당신이 짓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당신을 삼키려고 한다. 죄엔 그런 위력과 독기가 있다. 죄의 임무는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요. 저는 오늘 저의 또 영적 현실이 너무나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위력을 우리가 너무 자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죠. 아,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언제든 내가 마음을 탁 먹으면 이거 멈출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죄를 통제 가능한 작은 상처쯤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위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요즘 제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보혈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틀어드릴 텐데요. 나누겠습니다. 죄의 위력, 너무나 과소평가되는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터미네이터처럼 끝까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죄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영적인 터치죠.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린 이미 죄 포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나누고요.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아들과 함께 터미네이터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미래 사이보그가 시간여행을 통해 현재로 왔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전하고 있는 이 경고처럼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처럼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우리를 짓는다.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냈다고 해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참 서늘한 문장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죄를 짓는 순간 이 상황이 다 끝났다라고 믿지만 죄는 그 순간부터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삼킵니다. 죄의 무서움은 단순히 한 번의 잘못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째로 지배하려는 그 집요한 도끼에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작은 고양이처럼 여겨서 품에 안고 장난을 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죄는 자라나서 당신을 찢어발길 호랑이가 될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작은 죄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죄의 위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도 추억 어제 묵상을 하면서 요즘 제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뭐 너무 많죠. 죄인이죠. 그러면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게 좀 탁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짓고 있는 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 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 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들을 대체하고자 세상의 정욕을 따라 쫓아가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 또 휴일을 보내고 다시 한번 이 죄의 위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을 맞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처럼 죄의 위력이 가공할 만한 아주 집요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의 건세를 압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고 어저께 스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 오프닝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는데 오늘 그 링크를 보시면 밑에 쭉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셨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복춘 이사야 리 KKSS2514님 김명순 주승철 박말순 김옥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늘 운전할 때만 들었는데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함께하는 거군요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찬양 앞에 우리 나의 죄를 씻기 나눴으면 지금은요 우리 보혈 찬양 힘있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 함께하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같이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댓글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윤경자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김정선님도 싱407님도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짱짱 성경 암송 보면서 암송하시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이 아침 영어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하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짱짱 성경 암송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볼게요.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멋진 도우미 우리 문예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정말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네, 날씨가 참 좋은 요즘이고요. 아,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예? 저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네, 그 외에 경험 많은 고참 악마가 조카이자 풋내기 그 조카 악마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0: 예.
1: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와닿았고 또 오늘 아침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놔둬라. 그러나 세상도 사랑하게 만들어라 라는 그 내용이 문득 떠오르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밖엔 없구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네. 지금 저희가 어제 그 휴일이었잖아요.
1: 네.
0: 저희는 안 쉬죠?
1: 저희는 주어진 하루하루에
0: 다른, 날씨예요,
1: 네, 다른 날씨입니다.
0: 네. 네. 어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그 스님님이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지은 얘기를 네. 제가 해놨어요.
1: 네.
0: 여러분이 꼭 한번 이건 오프닝에서 보시면 좋겠고, 자, 하여튼 저도 그렇고 어제 조금 묵상하다가 아, 내가 지금 정말 죄를 분명히 많이 짓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죄일까 뭐 생각하잖아요.
1: 네.
0: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 한 것, 이 부분이 아, 정말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극동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1: 아멘.
0: 세상에서 얻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그렇게 달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요.
1: 맞습니다.
0: 이 매주 화요일에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말씀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데 우리 함께 보면서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박은영님, 네, 역시 늘 열심히 달리는 극동방송. 어제도 감동이었습니다. 서정희 권사님, 정덕희, 박은영, 그리고 김정난, 정남채, 이용선, 조숙경님, 최정희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오늘

0: 두 분을 좀 선정해 볼까요?
1: 네. 지난주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통닭 상품권 또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예정 피디님이 한번 선정해 보시겠습니까? 누굴 좀 드리면 좋을까요?
1: 오늘요. 정남채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정남채님? 어떤 사연입니까?
1: 네.
0: 와, 지금
1: 아니 모내기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서 예. 제가 위에도 댓글을 하나 더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 아침에 자연과 함께 또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하시는 우리 정남채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또 저는요 아이디 조셉킴3635님 추첨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하소서. 네. 네.
0: 하소서. 좋습니다. 아멘. 아이디 조셉킴3635님 저희가 딱 메모했고요. 오늘 이 두 분께는 통닭 상품권 행복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 통닭 상품권 추첨해서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의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사모님 오늘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네, 가장 바쁜 5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0: 그렇죠.
2: 많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네,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야, 이 5월에 정말 또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자녀,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 크, 너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모님, 기본적으로 교회 가시면 5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강의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응원하고요. 사모님,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 우리가 함께 암송할 구절, 어떤 구절인지 궁금한데요?
2: 일단은 오늘 상당히 짧아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0: 예.
2: 네, 또 가정의 달 마지막에 제가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0: 예.
2: 시편 127편 3절 말씀이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좀 어떤 감동이 오셔서 나누고 싶으셨어요?
2: 아, 요즘 우리 자녀의 출산에 대한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는 선물 같은 말씀이었으면 했고요. 또 요즘 자녀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제가 강의 다니는 곳마다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리거든요. 제발 우리 며느리들에게 딸들에게 아이 힘드니 많이 낳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저는 자칭 다산 장려 운동 본부장입니다.
0: 자녀가 우리 사모님 몇 명이시죠?
2: 네 명입니다.
0: 그러니까 역시 본부장님답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시편 127편이 3절의 말씀. 사실은 또 한쪽에서는 아이를 또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난임 부부들도 또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품에 안았지만 또 막상 이 거친 파도, 이 육아라는 또 거친 파도 앞에서 그냥 부모라는 무게감에 짓눌려서 지쳐가는 또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 3절 말씀이 각자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뭔가 마음의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모님 오늘 구호 외출 한번 시작해 볼까요?
2: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소리내어서 선포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방송 가정 여러분께서 세 번 우리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0: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0: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세 번입니다. 시작.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4: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5: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2: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 가볼게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6: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7: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자,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암송하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미숙님도, 호이님도, 김철용님도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입니다. 시작.
1: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잘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세 번 크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는 거예요. 시작.
1: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0: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0: 시편 127편 3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와, 오늘 짧지만 아주 강력한 또 말씀인데요. 사모님,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앞에 서면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2: 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이고 그분이 맡기신 상속이거든요.
0: 예.
2: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이고 상속이라면 이것을 또한 상급으로 주신 그 생명을 혼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0: 아멘.
2: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길러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동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가정의 달,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자녀를 소망하시는 많은 가정들이 두려움보다는 신뢰로, 염려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사모님, 저는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암송을 할 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좀 난임 부부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0: 이렇게 사실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결혼을 막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상급으로 주시고 또 태열면 상급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또 자녀가 좀 생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상급을 못 받았나? 뭔가 또 없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또 요즘 시대에 사모님께 이런 이제 워낙 또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1: 그러실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네. 또 저희도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이제 자녀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계시지만
1: 맞습니다.
0: 또 자녀를 또 엄청 갖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할 분들이
1: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또 응원의 말씀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저희 교회에도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잉태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해오는 가정들도 있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은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또 쉽게 우리가 아이가 생겼다고 또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혹은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때에 맞게 하나님 상급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좋습니다.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순간에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선포하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서도
1: 네.
0: 입양하신 부부가 있었는데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은 제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더 소외된 자녀를 많이 품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하여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들의 일상 속에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한 번 더

0: 우리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1: 네,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3: 기업이요 태
2: 열매는
3: 열매는
2: 그의
3: 그의
2: 상급이로다.
3: 상급이로다.
0: 시편 127편
2: 127편
0: 3절
2: 3절
0: 말씀.
2: 말씀.
0: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예정 PD님,
3: 네.
0: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나영숙님, 정말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죠?
3: 네, 맞습니다. 또 평소에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반갑고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자녀를 맡겨 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아침 누가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잘 맡기겠다. 또 아직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각자 다르게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또이 말씀 선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누가 암송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분 잠시 후에, 찬양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3: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그렇죠.
3: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또 여러분의 참여, 여러분의 열정, 우리 지부장님들 이 열정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시 후 연결해 볼게요. 찬양.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정 PD님.
1: 네.
0: 계속 제 찬양 나갈 때 묵상을 했거든요. 보라, 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하나님께 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네. 마음이 좀 평안하네요.
0: 루세 믿음처럼 님께 통닭 상품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와.
0: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1: 네.
0: 저는 출석 체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 마당만 밟아 속상했는데 뭔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죠. 다른 자녀들 막 열심히
1: 맞아요.
0: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막
1: 신경도 쓰이고 걱정도 되고
0: 이거 어떻게 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저거 되려나?
0: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는 통닭 상품권을 루세 믿음처럼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통닭 사주시고
1: 함께
0: 지금 저기 송 PD님이 너 지금
1: 교회 가자
0: 집중하고 있댄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가는데 이럴 때 있어요.
1: 맞아요.
0: 예, 지금 네. 교회 예수님
1: 격려해 주시면서
0: 예수님 믿기는 한 건지 도대체 네.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고위 자녀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 아멘.
0: 그리고 지금 우리 바발 이코트님도 사연 주셨는데 감동이죠.
1: 바바리코트님께서요, 예.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0: 없습니다.
1: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고 아멘. 하셨는데요.
0: 하나님께서 네. 또 그 모든 가장

0: 좋은 응답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그렇죠? 가장 좋게 맞아요.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바발 이코트님께도 열심히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통닭 상품권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얼른 또 출연자 만나봐야 되는데요. 아, 여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우리, 짱짱 성경 암송, 오늘 출연자십니다. 오늘 연결했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고향의 있는 김영덕 장로입니다.
0: 김영덕 장로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장모님은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2: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0: 아, 우리 장모님 제가 이렇게 목소리만 들을 때는
1: 네.
0: 오늘도 한 명 더 나올 수 있는 목소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답이 없으시네. 지금 말문이 막히신 거죠?
1: 장모님이 지금 못 들으신 척 하는 네, 것 같은데요. 네,
0: 좋습니다. 네,
1: 장모님 괜히 막 움직이고.
0: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지금 저희 네.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2: 네, 잘 들립니다.
0: 좋습니다, 장모님. 우리 장모님 목소리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아요. 장모님 오늘 말씀 암송 가능하시겠습니까?
2: 예,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장모님. 자. 아, 오늘 우리 김영덕 장로님 연결이 됐는데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0: 아멘. 와. 아니 저기 예정 PD님 네. 우리 김영덕 장로님이 그렇게 극동방송을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아세아 방송 때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시고요.
0: 예.
1: 매일 빠짐없이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빌리 그레함 여의도 집회 때도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세요.
0: 73년도에?
1: 네.
0: 와.
1: 그리고 극동방송 그 50주년 행사 때도 함께하시고 하여튼
0: 아니 저기 장로님 극동방송을 그럼 한 몇 년 정도 들으신 거예요?
2: 처음 듣는 것은 아세아 방송으로부터 들었고요.
0: 예. 그
2: 2년 시절 때 들었고요.
0: 예.
2: 장성에서는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79년도부터 들었습니다.
0: 이야, 역사와 와. 전통이 있는 우리 김영덕 장모님. 극동방송 들으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장모님?
1: 네.
0: 극동방송 들으시면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장원님? 화면 좋습니다.
2: 예. 하여튼, 예. 삶에, 하여튼, 너무, 이게, 리듬이 항상 살아있는 것 같고,
0: 예.
2: 말씀이 또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이 항상 가득 넘쳐서, 우리 삶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이렇게 팍팍 엔돌핀이 솟는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장원님 지금 너무 좋고요. 우리 조금만 가까이 얼굴을 이렇게 내미시면 그러면 됩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딱 네. 좋고요. 가까이 조금 와주시겠습니까? 화면 가까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1: 좋습니다.
0: 조금 네. 좋습니다. 야, 우리 김장군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고요. 장군님, 오늘 우리 아침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혹시 기도 제목 좀 하나 있으세요? 짧게 나눠주신다면. 기도 제목.
2: 예, 기도 제목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0: 예.
2: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또 장로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요.
0: 예.
2: 또 가정의 목자로서 또 사회의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0: 지금 뭔가 인터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49분까지 매우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셨어요.
1: 제가 알기로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으시거든요.
0: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할게요. 제가 49분까지가 예, 정규방송이어서
1: 네.
0: 장모님 죄송해요. 49분까지가 정규방송이어서 저희가 네. 49분 이후에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여러분 우리 김영덕 장모님과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정규방송에 위해
1: 유튜브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네.
0: 자 저희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고 김영덕 장모님 우리 내유교회 장모님이 암송을 정말 잘하시고 잠시 후에 제가 기도 제목도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혜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주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에게 불임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시댁이나 가족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한나는 본인 나이 핍박으로 밥도 못 먹고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억울하고 고통이 커서 견디다 못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이듬해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불임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라도 성전에 나가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나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 한나는 여호와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해도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문제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목이 말라 광야에서 죽게 됐을 때도 방성대곡하며 통곡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샘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한맺힌 모든 것을 통곡하며 오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가슴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기도하고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난 다음 바로 임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근심과 고통은 떠나가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둘 다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방에서 시어머님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애야, 너 아내는 애도 못 낳으니까 버리라. 내가 다른 여자를 중매할 테니 그렇게 하라. 다음 달에 당장 친정으로 쫓아 보내도록 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이 떨리고 그동안 같이 산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저희 집으로 뛰어와서 목사님 나는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도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한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방법대로 함께 특별 기도를 가졌습니다. 40일 특별 기도회가 끝나기도 전에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임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들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통곡하며 내 심정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본문 1장 20절에 보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

0: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에 방문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봄이 되면 여러 가지 꽃이 피어나는데 그 중에도 참 많이 닮은 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란과 작약인데요. 크고 풍성한 꽃잎에 화려한 색감까지. 멀리서 보면 이 둘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바로 향기의 유무입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모란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거의 안 나고 작약은 은은한 향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나 말솜씨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곁에 머물렀을 때 남는 향기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배려 하나로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향기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문득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참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자, 괜찮은 미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어제부터 시작한 시간이죠. 제가 드리는 아주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시면 출석 도장도 꽝 찍으실 수 있고요. 더불어 오늘 하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미션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오늘도 문자를 통해서 인증을 하시는 건데 두둥, 성경 속에는 어린이가 자주 나오죠. 어린이가 자주 나옵니다. 어린 다윗도 나오고요. 어린 사무엘도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주인공도 사실 어린이였죠. 그렇게 성경 속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그 구절을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창하게 말씀을 다 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다윗 혹은 어린 사무엘 혹은 오병이어 소년 이런 식으로 문자 키워드처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 좀 성경 읽어봤다. 나 좀 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네,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를 하시거나 혹은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어린이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문자 참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를 했어요. 이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전국 단위의 그런 협회입니다. 근데 울산 지회가 있는데 이 울산 지회에서 이번 주 아주 특별한 또 행사를 예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소식을 듣고 빠르게 이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저는 찬양 듣고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 지회분들 모시고 인터뷰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크리스천들의 특별한 이야기 FABC 초대석. 오늘 FABC 초대석에는요, 다음 세대 양육과 또 지역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먼저 간단히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성원 목사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리고 함께 오신 간사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 조명하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두 분 너무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목사님은 또 처음 뵙는데, 네. 근데 간사님은 뭔가 어디서 많이 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전에 저희 극동방송에 몇 번 와주셨던 적이 있으시다고요?
3: 네네.

0: 있습니다.
1: 네, 어떤 일이었죠?
0: 전도하는 일로 전화로 구원 상담할 때 제가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 인터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한 2-3년 전에.
1: 그래요. 예. 2-3년 전에. 예. 그래서 제가 뭔가 간사님이 되게 뭔가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게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도 전도로 오시고 오늘도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를 대표해서 또 이렇게 두 분이 와주셨는데, 가장 먼저 이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 지회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사역을 하는 기관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이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초교파 어린이 선교 기관입니다. 이 CEF라고 하는 국제적인 명칭인데요. 네. 1937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져서 현재는 세계 200여 국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57년도에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져서요. 지금 현재 전국 55개 지회와 또 24가정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지회는 1978년도에 설립되어져서 이제 47년 동안 울산 지역 어린이 전도와 교사 훈련 사역을 감당하며 지역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는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야, 울산 지역만 해도 70년대에 세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크게 두 가지시네요. 어린이를 전도하시고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는 또 사역자를 양성하시고.
2: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두 파트로 진행이 네. 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좀 가장 궁금했던 게요. 사실 어른을 전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어린이 전도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한가요?
2: 어린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는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단순한 어떤 흥미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보다 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에 이 선명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복음 제시가 바로 사역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참된 변화는 재미나 감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단순한 교사가 그냥 어떤 사역을 진행하는 진행자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과 삶에 다가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에 찾아가 복음을 들고 그래서 눈에 당장 지금 보이지 않는 결과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복음의 씨앗을 꾸준히 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린이 전도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복음 제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네. 오, 굉장히 좀 예상했던 답과는 좀 다른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어린이 전도라고 하니까 맛있는 거를 많이 주고 뭔가 재밌는 걸 많이 해주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간사님께서도 네. 좀 약간 동의를 하시나요? 좀 그동안 네. 얼마나 사역을 해오셨죠?
0: 저는 1990년도부터 이렇게 어린이 전도협회와 관련을 맺어서 지금까지 네. 어린이 전도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1: 90년대부터요?
0: 예, 예.
1: 거짓말. 너무 젊으신데?
0: 감사합니다.
1: 너무 젊으신데? 아무튼 네.
0: 예.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그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멘. 어린이가 되도록 그렇게.

0: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확실히 이 직접 전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또 다릅니다. 정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간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두 분은 좀 어린이 전도협회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그 시작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2: 저는 20대 이제 청년 시절에
1: 네.
2: 주일학교 선생님의 권면으로 어린이전도협회 주사역인 새소식반 전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했던 권사님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1: 네.
2: 처음에는 이제 협조자로 함께 아이들을 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협조자로 그 새소식반 전도회 현장에 가서 돕다가 순서를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새소식반 교사를 훈련하는 강습회에 참석을 권면받게 되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걸음이 전도협회를 처음 갔던 걸음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과 그리고 또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 이 어린이전도회 사역을 경험했던 지역이 청주였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사대학 그리고 또 전도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현장의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어린이 한 영혼의 소중함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전도의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사역자, 간사, 또 본부 사역자, 또 현재는 또 울산 지혜도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 와, 청년의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하나씩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지금은 울산지회에 또 이렇게, 가장 큰 역할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중이시군요. 너무 멋집니다. 우리 간사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0: 저는 1990년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 권유로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개최하는 새 학기 강습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늘 나는 아,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요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가슴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너가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그럼 제가 어린이 전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학기 강습회 때 어린이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이어서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새소식반 강습회를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12주간씩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새소식반 강습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먼저 새소식반 교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소식반 교사를 1년 정도 한 후에 어린이 전도협회의 간사로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 와, 그렇군요. 먼저는 이제 교사로서 참여를 하다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몇십 년의 세월 동안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몸담아 오게 되신 계기가 되었네요.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실제로 두 분께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오시면서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또 경험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떠세요? 좀그 현장에서 실제 전도하시면서 전도 받고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좀 많이 보셨나요?
0: 사실 뭐 교회에 이렇게 인도된 애들이 많다 적다. 저는 이거를 말하기 전에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거둘자를 거두십니다. 지금은 정말 복음의 문이 너무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고 확신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 또 교회에 연결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 전도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어린이 전도협회에 같이 동역하는 모든 어린이 전도자들은 물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접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었을 때 쉽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간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 가치에 또 공감을 하시는.

0: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 연신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을 해주고 계시네요. 숫자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1: 아멘.
0: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특별히 사역하시면서 만났던 아이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아이가 있거나 혹은 추억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특별히 이제 잊지 못한 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어린이 전도회 사역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또 결단했던 그때인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그 아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나요? 라고 하면서 저의 눈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분을 믿으면 제가 정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그러면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면서 그 아이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아이에게 전했고 그 아이도 그 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않고 정말로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고 이따금씩 전도 현장, 지금도 그런 전도 현장 속에서의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하지만 제가 항상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을 때, 그때 그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어쩌면 그 아이를 통해서도 사역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때 그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 제가 24살이었으니까요.
0: 와, 목사님도 상당히 또 청년의 시절이셨네요.
1: 22년 전이니까요.
0: 아, 그렇군요. 야, 지금 그 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계속 교회를 잘 다니고 있겠죠?
1: 맞습니다.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0: 네, 아멘. 우리 간사님은 좀 어떠세요?
2: 제가 정말 한 20년 전에 기억나는 것은 아이에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가면 한 3일간 계속 한 장소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여름이었고 굉장히 비가 엄청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그 약속된 장소에 갔는데 아이가 누나가 남동생을 데리고 우산을 받쳐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추억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이를 상담할 때 제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말씀을 가지고 너의 마음에 모신 예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공감하고 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현재도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부모님은 오지 않고 그 아이만 왔는데 거의 집안의 특별한 일 빼놓고는 교회를 100% 출석을 하는 거예요.
0: 혼자서요?
2: 여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아빠 따라서 벨기에 3년을 갔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또 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2: 기억하고 오고 그 아이가 지금은
0: 이야.
2: 주일학교의 율동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앞에서 후배들에게 율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야, 그런 모습들을 눈앞에서 보시다 보면 이 사역이 더욱더 귀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진짜.
1: 맞습니다.
0: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잠시 찬양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양듣고 왔습니다. 오늘 FEBC 초대석, 이 울산 지역의 다음 세대 양육과 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도 많으시고 사역도 많으시더라고요. 다채로운 그런 일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어떤 또 행사가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시간이죠?
1: 저희는 이제 지난 봄학기 동안 어린이들을 가정이나 공원, 놀이터, 교회 등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즐거운 프로그램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모든 어린이들과 뿐만 아닌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굿뉴스 대잔치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굿뉴스 대잔치.
1: 네, 맞습니다.
0: 와, 이름부터 뭔가 톡톡 튀는 느낌인데요.
1: 네.
0: 네, 어떤 행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무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1: 이번 굿뉴스 어린이 대잔치에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또 참여하면서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와 프로그램들이 또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봄학기 동안 이번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과 그리고 복음 메시지, 또 마음을 열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순서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또
0: 후후.
1: 함께하여서 밝고 은혜로운 또 합창 무대를 또 특별 무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단 홀리 시어터의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요. 미운 오리, 토리의 꿈이라는 그런 제목의 뮤지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 뮤지컬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진 꿈과 사랑, 소망의 메시지를 뮤지컬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아멘.
1: 다양한 선물도 마련되어져 있어서요. 어린이들이
0: 오.
1: 기쁨과 감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0: 아오.
1: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나
0: 네네.
1: 처음 온 어린이들에게도 이 복음 부스를 통해서 준비된 교사들을 통해 분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0: 이야. 제가 지금 몇번 이렇게 그 중간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틈이 없이 얼마나 다채롭고 많은 걸 준비하셨는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유튜브나 뭔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콘텐츠를 접할 기회는 많은데 정말 순수 복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를 접할 시간이 거의 없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자리에 좀 적극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희 극동방송은 약간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방송만 들으시는 이런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한번 권면을 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네요. 무료로 진행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어느 누구나
1: 네.
0: 네, 오시면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의 축제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정말 뮤지컬 공연에다가 어린이 합창단 그런 또 특별 무대에다가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선물까지 준다고 하니까 꼭, 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시간과 장소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0: 예, 이번 주 토요일
1: 네.
0: 5월 30일 오후 2시에 북구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뭔가 좀 뭐랄까, 은혜로운 순간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간사님은 좀 어떠신지,
2: 아,
1: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좀 기억나시는 순간이 있다면,
2: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참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1: 아, 멋집니다.
2: 그런데 현장 전도에서 우리는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도, 그러니까 현장 전도를 하는 저희들에게 반감을 가지며 이렇게 전도는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1: 누가요?
2: 것입니다.
1: 아니, 왜요?
2: 그죠?
1: 네.
2: 바깥에서 아직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지도 않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뭐 하는 것이냐면서
1: 아니.
2: 너무 어리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1: 네.
2: 가르쳐 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고, 요즘은 신고도 잘합니다, 경찰에다가.
1: 경찰에 신고까지 해요?
2: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그런 신고를 이렇게 많이 교육받고 해갖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사이비 종교가 나와서 종교 활동을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해서
1: 세상에.
2: 조금 핍박 아닌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정말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2: 그렇다고 뭐 우리 어린이 전도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굴복하거나 꺾이지는 않아요. 우리
1: 그래요?
2: 전도자들은. 그래서
1: 우와.
2: 하나님이 어떤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목적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1: 네.
2: 이야기하면 또 출동했던 경찰관님들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1: 아,
2: 있잖아요. 그래서
1: 그럼요.
2: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은 하지만 이제 오셔서 이렇게 전후 좌우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또 경찰관님이 이제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 네.
2: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참, 듣기만 해도 속상한데, 또, 막상, 그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도 선생님들께서는 또 그런 일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니까 정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계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0: 물론 어려움도 있죠. 근데 무엇보다 요즘 이제 전도의 문이 점점 닫혀가는 시대라는 것을 현장에서 이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예전보다 교회와 또 복음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에 대한 경계가 커졌고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해도 주변의 반대나 아니면 환경적인 이유로 신앙의 가정이 아닌 아이들은 정말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 전도 자체를 부담스럽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나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예비된 어린이들 만날 때 그리고 또 함께 그 가운데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린이 전도는 결국 이 사람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그 마음을 붙들고 여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1: 아멘, 아멘. 참, 사실, 저희가 다알수 없고, 또 정말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그분들만이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상황과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 나가시는, 우리 어린 전도협회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울산 땅에 여전히 희망이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0: 계시는 행사다 보니까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기대하고 계시는,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께 동료의 말씀 좀 한마디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이번 굿뉴스 어린이 대잔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울산 지역의 어린이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입니다.
0: 아멘.
1: 요즘처럼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